신기루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막에서 멀리 물이 보이는데 막상 가까이 가면 사라지는 그것. 옛날에 사막에서 길 잃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위험했다고 합니다. 멀리 물이 보이니까 막 달려갔는데 가보면 없고, 또 멀리 물 보여서 또 달려가고, 그러다 진짜 마실 물이 있는 오아시스는 놓치고 탈진해서 쓰러지고, 정말로 위험해지죠. 보이는 게 다 진짜는 아닌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신기루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할 거야, 저 사람만 만나면 외롭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마구 달려가는데 막상 도착해보면 또 다른 신기루가 멀리서 어른거리죠.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도착해도 비어있는 것들, 우리는 그렇게 평생을 달리기만 합니다. 진짜 마실 물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아니고 돈에도 아니고 자리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 안에 있는 생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신기루를 쫓느라 몸도 마음도 지치셨다고요? 오늘 그분 앞에 머물러 보십시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일곤수입니다.

두려워 모두 다 향기로운 나무에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저랑 함께 하면서 오늘의 아침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도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젠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나! 그리고 함께 날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DJ의 처음 어떤 그 가락에 예, 너무 이렇게 동요하지 마세요. 예, 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원데이 투데이 아니잖아 우리가. 드려용 모두 나이 야야야야야 아, 이런 구수한 가락 그저 그냥 흘려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뭘 들은 거죠? 라고 예 남기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디스에서 승기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어른어른 거려서 뭔가 진짜 멀리 물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막상 가까이 갔는데 손에 잡히지 않는 그것.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인생에서 헛된 것을 쫓을 때 이런 신기루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참 신기루가 참 살면서 참 많잖아요. 저것만 가지면 나 행복할 것 같아. 저 자리에만 오르면 나 만족할 것 같아. 저 사람만 만나면 뭐 저 위치에만 이 성공만 하면 이 시험만 합격하면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을 이루어내면 내가 참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우리는 늘 달려갑니다만 막상 도착해보면 또 늘 그러잖아요. 또 다른 무언가가 어른거리기 시작하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걸 쟁취해냈는데 막상 또 행복은 뭐 하루 이틀이면 끝이 나고 또 다른 또 행복을 찾아 쫓아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저분은 부러울 게 없겠다. 뭐 모든 뭐 부와 명예 이런 거 다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뭐 많이 접하셨겠지만 참 이렇게 헛되다라고 허무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DJ는 아직 그런 전혀 모르게 예 전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찌됐든 예 그렇게 좀 헛되고 헛되다 우리 로모니 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한 그것은 뭘까라는 생각 결국은 우리가 헛된 것을 세상의 것은 우리가 쫓아가는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미 먼저 가본 사람들은 알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갈급함을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히 샘솟는 그 생명의 강밖에 없다. 라는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뿜뿜 라디오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샵 0981번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보셔서 우리 한 구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똑같은 구절이지만 각자 다르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보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나눌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챙겨드릴게요. 찬양과 함께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Family Worship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듣고 왔습니다. 나의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행복 바로 그것에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자 뿜뿜 라디오 오늘 두 글자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기시는 모든 분들께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비바보 비바보 우리 뿜파고가 열심히 필터링 해가지고 이분께서는 뿜뿜 두 글자는 남겨주셨습니다. 1942님 고맙습니다. 땡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AI예요. AI 우리가 좀 AI 좀 초기 버전

이긴 해. 좀 초기 버전이어가지고 예, 약간 좀 뭐 예, 조금 로봇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예, 약간 기계적인 느낌은 있는데 예, 좀 기계미가 있지. 예, 너무 인간미가 있으면 그거 좀 무서워. 예, 기계가 기계미가 있어야지. 컴퓨터 같은 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굉장히 컴퓨터스러운 우리 품파고가 오늘도 열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괴롭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많이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문자 계속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또 달려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그냥 쓱 문자 받으시고는 그냥 쓱 남기는지 아니면은 조금 곱씹어서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또 이렇게 씹어먹고 있는지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전송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에 퀴즈를 낼 거예요. 정말 쉽겠다, 그지? 예. 그 품품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는 답장에 그게 다 적혀있는데 퀴즈인가 이거는 시력 테스트인가. 예. 어쨌든 뭐 예. 잘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가운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뿅뿅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느 기간 동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정답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시는 분 중 추첨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In Him Worship이 찬양합니다.

네, In Him Worship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 찬양만 들으면 그렇게 약간 좀 이렇게 성탄 느낌 나더라. 약간 캐롤 느낌. 좀 아닌데 이건. 미안해요. 나도 뭔가 잘못된 거를 알아. 알아요. 저도 알고, 예.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어. 예. 그, 음이 잘 안 맞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어렵네, 이거. 너무 어렵다. 이니멀 씨,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예. 어쨌든, 좋은 찬양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퀴즈 정답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잊어버려. 예,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자꾸 안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그죠? 네. 끄집어내면 DJ가 좀 많이 곤고해져. 예, 곤고해지고 곤란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예, 힘을 모아서 모른 척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이제 정답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뿅뿅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오늘 뭐 별도의 힌트도 안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그 기간을 어떤 기간을 표현하는 그 표현인데 표현하는 표현인데 에? 어쨌든 뭐 요것은 무엇이었을지 예, 정답을 이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좀 어렵네. 오늘 조금 뭔가 좀 어렵다. 오늘 좀 노래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조금 어렵네. 자,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퀴즈 정답은 바로 영원이었습니다. 영원. 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면서 자, 오늘의 말씀

네, 뿜뿜 라디오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작은 코너 코코넛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코넛 시간 맞아맞아 심리 테스트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맞아 심리 테스트 제가 한 가지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네 개의 보기를 드릴 겁니다. 상황을 잘 들으시고 과연 여러분들께서 땡기는 보기는 어떤 보기인지 편안하게 골라주시면 그것을 나중에 해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아주 그냥 무릎을 친다. 아주 그냥 맞아. 아우 세상에 맞아. 내가 딱 그런 상황이구나. 네, 재미로 들으세요. 예. 이것도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예, 부담스러우니까 재미로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상황극 만나볼게요.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였어. 하지만 그렇게 더욱 뿌듯한 걸? 내 모든 걸 하얗게 불태운 오늘 같은 날, 역시 시원한 음료 한 모금이지. 모든 피로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같은 일과 후 한 모금. 오늘은 어떤 걸 마셔볼까? 뚜껑을 열자마자 청량감이 폭발하는, 갈증을 단숨에 날려줄 차가운 이온 음료. 한 모금 먹으면

입안 가득 우아한 달콤함과 향긋함이 퍼지는 프리미엄 밀크티. 쪼꼬맛이 진하게 느껴지는 내일의 득근과 체력을 책임져줄 고단백질 쉐이크. 밤새워 눈을 부릅떠도 끄떡없게 해줄 강력한 고카페인 음료. 자,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음료를 드시겠나요? 이온 음료, 밀크티, 단백질 쉐이크, 에너지 드링크. 여러분의 선택은?

네, 바람을 따라서 재난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맞아맞아 심리 테스트 오늘 상황과 함께 만나봤는데요. 자, 과연 하루 일과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확 열어 제꼈을 때 보이는 그 음료, 어떤 음료를 고르실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1번 이온 음료, 2번 밀크티, 3번 단백질 쉐이크, 4번 에너지 드링크까지 1, 2, 3, 4번 중에 과연

여러분들이 집어드실 그 음료는 어떤 음료일지 답을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못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마음속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스트, 오늘의 심리 테스트는 우리가 그 심리적 영적으로 현재 가장 갈급하게 채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예, 재미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음료 고르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이온음료. 이온음료. 좋습니다. 이온음료를 고른 당신. 리프레쉬가 필요한 시간. 생수와 평안의 은사라고 나오네요. 뼛속까지 시원한 청량감을 택한 당신. 상반기 내내 쉴 틈 없이 달려오며 심리적인 에너지가 바닥까지 방전된 상태입니다. 복잡한 생각이나 책임감은 다 내려놓고 그저 멍하니 머리를 비울 수 있는 완전한 휴식이 간절하시군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혼의 해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 한 모금 시원하게 들이켜시고 오늘 밤엔 아무런 고민 없이 주의 날개 아래서 가장 편안한 단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야, 맞나요? 맞습니까? 아주 그냥 완전한 완유가 필요하대. 완유. 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밀크티면 밀크티. 자, 밀크티. 밀크티 손 들어보세요. 밀크티. 밀크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위로를 택한 당신은 팍팍한 현실 속에서 마음이 많이 건조해져 있습니다. 고생했다, 잘하고 있다 라는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 혹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 작지만 기분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보상 심리가 가득 차 있네요.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너그럽게 품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반기 동안 가족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느라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그 수고를 다 아시고 세상 어떤 밀크티보다 달콤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흠뻑 적셔주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예, 지금 많이 지금 드라이에 있대요. 예, 많이 팍팍해져 있으니까 촉촉하게 나 스스로를 꼭꼭 안아주시기 바라겠고, 예, 내 옆에 누군가가 밀크티 골랐다, 토닥토닥 해주세요. 예,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해왔다라고 다독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약간 조금 그 감동이 있다. 약간 조금 눈물 날라 그러, 야, 내 F여서 그래요? 약간 눈물 날라 그러는데. 자, 이제 3번 들어갑니다. 3번. 저는 3번 골랐습니다. 네. 요즘 단백질 쉐이크를 좀 먹어가지고 3번을 골랐는데. 자, 과연 3번은 무엇일지. 단백질 쉐이크. 내면의 성장이 필요한 시간. 오, 야. 내면의 성장. 좋습니다. 피곤한 밤에도 성장을 위한 영양분을 택한 당신. 당신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철저한 자기관리의 달인입니다. 비록 지금 과정이 근육통처럼 뻐근하고 힘들지라도 묵묵하게 버텨내며 실력을 키워가고 있군요. 신앙의 근육을 펌핑하고 계시는 훌륭한 크리스찬.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연단의 시간이 결국 우리의 영적 맷집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지치지 마세요. 당신의 영적 금비대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으쌰으쌰, 으쌰으쌰, 힘내야지. 지치지 말고, 힘내서, 이 고난을, 영적 맷집을 달려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골랐을 뿐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냥 하는 거예요.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너무 깊은 어떤 그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고카페인 음료, 에너지 드링크. 반전과 돌파가 필요한 시간이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강력한 각성을 택한 당신. 지금 삶에서 무언가 꽉 막혀 있거나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루한 횡보장을 뚫고 나갈 강력한 상승장처럼 내 인생에도 답답함을 단숨에 깨뜨려줄 드라마틱한 반전과 기회가

찾아오길 열망하고 계시군요. 인생의 차트가 떡상하길 기다리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표현은 왜 이래? 당장 눈앞의 현실이 파란불처럼 우울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우상향 자산이신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 주님께서 예비하신 타이밍에 여러분의 삶에도 눈부신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 친구가, 너무 지금, 너무 현실 시대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 저기 주식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우상향 자산이신 하나님이. 재미로 들으세요, 여러분들. 재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 이렇게 마음 두면, 조금 이렇게, 꼬집을 게 많으니까, 재미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 오늘 1, 2, 3, 4번, 어떠셨나요? 맞아. 아주 그냥, 지금, 박수 치고, 지금, 무릎 치고, 지금, 옆 사람 지금 등허리 때리고, 지금, 난리 났다. 자기 거 때리세요. 아시겠죠? 아프니까. 자, 어찌됐든, 상반기 또 함께 해오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하반기도 조금 힘내가지고, 또 파이팅 하고, 또 쉴 때 쉬고, 이렇게 잘 스스로를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가서 맞아 심리 테스트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I will be back.

0: FEBC.
1: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라는 큰 제목 아래 몇 가지의 작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에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란 화평의 복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바라고 살아야 합니다. 성공하되 인간적인 욕망과 추악한 이기심으로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의로운 성공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는 세상적인 기준은 버리는 현명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청지기로 경영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진정한 청지기적인 삶을 잃게 되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신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삶과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세월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성공과 실패에 집착해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승패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받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온갖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불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과 같습니다.

0: 자신을 돕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아름다운 일의 동력자가 되게 하고 그 일로 성공의 길을 가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란 소득의 많고 적음을 초월하여 화평의 복을 받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득을 잘 계산하고 분배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의 다소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은 소인배와 같은 삶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당연히 물질이 많아지면 기뻐하게 되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많아짐도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 갑자기 많아지는 그런 횡재를 하는 사람들을 참 어렵게 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확천금 횡재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 성공하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 속도가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숨겨놓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의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것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감사와 기쁨, 화평이 우리 속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어린 딸이 어느 날 동네 아이들에게 매를 맞고 코피가 터져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당장 달려가서 딸을 때린 아이들을 찾아가서는 혼을 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홧김에 달려가서 그 아이를 때리고 혼치금을 내주면 그 아이 부모도 찾아올 것이고 틀림없이 아이 싸움이 부모의 싸움으로 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사랑하는 딸에게 얘야 아빠가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너를 때린 친구에게 주려무나 라고 말하자 아이는 아빠 맞은 것도 억울해서 죽겠는데 싫어요 전 못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톨스토이는 딸에게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보라고 말하였고 딸은 아빠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맛있는 샌드위치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기를 때린 아이에게 샌드위치를 전해주었습니다. 얼마 있다 보니 톨스토이의 딸은 환한 웃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와 화해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화해했고 재미있게 다시 놀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청자 성도 여러분, 소득의 많고 적음은 이웃과 비교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646-2289, 646-228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오랫동안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온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입니다.
3: 믿지 않는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전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들 중에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좀 거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일적으로만

0: 이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모습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으로 비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전도를 한다고 하시는데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세요. 너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도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께서 교회를 다니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니라 얘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뭔가 교회에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졸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하는 것을 헌금 내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들을 부인들도 먼저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지켜본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부모님의 어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들 마음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교회는 가지만 이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 멋들어진 말을 해주는 것, 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선물을 주고 교회를 다니면 용돈을 올려주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 기뻐 보이게 될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청소년 사역자 양떼 커뮤니티 이요셉 목사님이었습니다.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 삼으셨으니 성경 말씀대로 날마다 번제단의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낼 뿐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하소서. 한국교회의 전도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장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구원의 기쁨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모든 거짓을 제하시고 참된 알맹이만 남도록 우리 체질을 주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교회로 순결한 십자가 복음 위에 다시 서게 하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사회의 신뢰와 영향력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인간의 전통과 제도, 경험을 내려놓고 선명한 복음 위에 서게 하소서. 세상의 진리를 다시 얻게 하고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가 거룩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한국교회가 죽음을 초월한 부활신앙과 순교적 영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리비 합창단의 음성으로 뽐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수원 시립 합창단의 찬양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해보면서 뽐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아주 그냥 활짝 열어

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들의 많은 청취를 기다립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청취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문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품품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이 1부에 예 계셨죠. 예, 당연히 계시지. 2부에 2부만 이렇게 또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도 빼놓지 마시고 품품 두 글자 꼭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오프닝 내용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떤 말씀인지는 그 안 읽어드릴 거예요. 예, 알아서 궁금하면 예 뿜뿜 두 글자 남기시고 가져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지? 예, 꼭 챙겨가시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뿜뿜 두 글자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수기 공모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극동방송을 통해 접하셨던 그 은혜들,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들, 그런 것들을 글로 쓰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녹음도 괜찮고요.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받으셨던, 누리셨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만의 그 간증들을 마음껏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 24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그 선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시상 내역에 적혀 있는 그 선물들을 보고 있는데, 와, 대단한 이거 최신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PC가 지금 그 상품으로 나와 있는데, 요게 요즘에 많이 비싸요. 예, 많이 비싸고. 뭐 전쟁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부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예, 되게 비싼데, 이 모든 것들을 그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도전하시고 접수하시고, 은혜를 한번 정리해 본다라는 차원에서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모인 그 작품들 중에서 수기집을 저희가 제작을 할 겁니다. 수상작 70편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출간을 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은 A4 용지 2매 내외의 분량입니다. A4 용지 2매 내외의 분량. 구술 대필 및 녹음물도 가능하다. 형식은 자유고요. 간증 수기 형태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는 이메일과 우편으로, 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자세한 사항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입니다. 샵 1069번. 이게 이제 서울, 예, 서울 극동방송 그 번호예요. 샵 1069번으로 수기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샵 1069번으로 수기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창원 극동방송 뿜뿜라디오 가족분들도 많이 많이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His Plan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은 매일 아침 우리 하루 일과 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자리에서 만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요. 또 목사님들의 말씀이 어찌나 마음에 콕콕 박히는지 몰라요. 어떤 날은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날은 정신이 번쩍 들고 열심히 해야지.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기도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좋은 우리 목사님들의 그 메시지, 말씀을 우리 직원들만 듣기에는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일전에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뿜뿜 라디오에서 좀 시간이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극동방송 직원들이 아침 예배 중에 받은 은혜로운 말씀들, 또 도전이 되었던 그 말씀들을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산위의 마을 교회, 위례에 있는 산위의 마을 교회 김영준 목사님의 메시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천장이 너의 바닥이 되도록, 이란 제목의 메시지 함께 할 텐데요. 찬양 들으신 이후에 곧바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위례에서 산예 마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김영준 목사라고 합니다. 원래 한 20여 년 전에 그 청년 시절부터 함께한 믿음의 동지들이랑 광장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위례로 이 성전을 매입하게 돼서 최근에 위례로 옮겨서 목회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대한 교육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의 신앙이 아이들의 저희 신앙의 천장이 아이들의 바닥이 되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대한 교육 그 시티 아카데미로 또 섬기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극동 방송 설교로 저희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 자리로 오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연어가 그 상류를 향해 거슬러 오는 느낌. 그렇게 그 설교를 극동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자란 아이가 목사가 돼서 이곳에서 다시 설교를 하러 돌아온다는 게 저에게는 좀 감성적일 뿐 아니라 감정적일 뿐 아니라 좀 영적인 무언가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대안학교 산예 마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이제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막내 아이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한 7살 때.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들 있고 아이들 있는데 학생들 있는데 자꾸 저한테 아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은 저를 어려워하거든요. 그래도 이사장이니까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아빠 자꾸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집에 와서 나라야 아빠가 학교에서는 이사장이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날에 이제 이 아이가 저를 복도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큰 소리로 이사장 막 이렇게 불러요. 이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난감해가지고 얼어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난감한 일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이 아바라는 원어는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시 용례를 보면 젖된 아이가 아버지를 인식할 때 부르는 소리가 아바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바바 이런 식으로 부른 겁니다. 당시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어요. 필사하다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목욕하고 경배하고 다시 필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러버린 겁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친밀함과 극단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런 느낌이 없는 때가 많아요. 그냥 호칭이 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간 우리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녀의 심령, 자녀된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은 영적 선배 중에 하나가 이 뉴질랜드에서 사역하시던 우리 제임스 졸던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청년 때 이 미국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학교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학교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하셨대요. James, whose son are you? James,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당연히 이 제임스 조던은 청년이었던 제임스 조던은 저는 브루스 조던의 아들 제임스 조던입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질문이 마음을 비추더래요. 자기는 더 이상 브루스 조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아들이길 마음에서 그친 거예요. 브루스 조던, 즉 제임스 조던의 아버지는 2차 대전 때 참전군인이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었답니다. 돌아와서 결혼하고 아이를 키웠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것은 논쟁과 비판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임스 조던은 너무 상처를 받고 상처를 받다가 사춘기 때 또 한 번 크게 아빠와 논쟁이 벌어졌는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임스,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작이다. 청소년이었던 제임스 조던이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오케이, 나도 이제 더 이상 아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당신은 나의 아빠가 아니고 나도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 집에 계속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더 이상 할없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를 향해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다윗 왕, 뭐 이스라엘 왕 다윗 이렇게 소개 안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랍니다. 사령관 여호수아라고 안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린 여전히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저는 산이의 마을교회 담임 목사로 세상에선 불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김광태의 아들입니다. 제임스는 자신이 그 누구의 아들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하나님 앞에 텅 비어 있었던 자신의 영혼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뉴질랜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아들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당신의 아들이길 그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다시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받아주십시오. 그 편지를 뉴질랜드에 보내고 시간이 지나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편지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조마조마했거든요. 아버지는 논쟁적이고 공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읽었으면 또 제임스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럴까 봐 너무 두려웠는데 집에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어머니, 아버지 그 편지 받으셨나요?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제임스, 그 편지는 아빠의 보석이란다. 아빠는 그 편지를 침대 옆에 있는 서랍장에 넣어두고 매일 꺼내 읽고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제임스가 마음속에서 됐다, 용기를 냅니다. 헤어질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영국 혈통이어서 영국 혈통은 절대 포옹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헤어질 때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제임스가 아버지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남자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벼락 맞은 고목나무처럼 가만히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임스, 나도 네 아내와 네 아이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제 같이 럭비도 보고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제임스의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서서히 와서 말년을 이제 뉴질랜드 요양병원 같은 데서 보내신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가 이제 찾아가서 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버지의 그 사랑받는 아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고 맨날 논쟁만 하고 이래서 제가 마음을 닫았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원했던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시니까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와 있는 상태였어요. 제임스가 떠나는데 부른 거예요. 제임스, I'm really sorry. 내가 너무 미안하다. 제임스, 내가 너무 미안하다. 근데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I have loved you. 나 너를 언제나 사랑해왔다. 내가 너를 언제나 사랑했다. 너무 미안하다, 제임스. 그 제임스의 아버지와 제임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왔던 마지막 대화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와 제가 같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움직여 오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목사가 된 뒤로 말을 높이시거든요. 제가 많이 거칠었죠. 제가 너무 일방적이었죠. 마음이 그렇지 않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에 몽글몽글 자녀의 심령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몽골의 선교사신데 선교사로 떠나는 휴가를 끄고 떠나는 전날인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배 중에 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늪지대에 저희 아버지가 늪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진흙이 여기까지 찼어요. 근데 어깨 위에 저를 얹고 건너시는 거예요. 저는 어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진흙은 저에게 튀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위에서 제가 균형을 잃으면 이제 아버지가 균형을 같이 잃으면서 이게 진흙이 코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야, 똑바로 못 써있냐? 막 거칠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압적으로. 그럼 전 그 위에서 아버지 어깨 위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는 왜 이렇게 말하지? 좀 친절하면 안 되나? 좀 높이 들어올려 주시면 안 되나? 좀 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서 아버지 어깨를 제가 발로 밟아 지디기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서.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를 지나시고 6.25를 지나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폭력의 시대를 지나시고 그 진흙탕을 살아내며 그분의 삶이 저의 바닥이 되도록 그분의 어깨가 저의 근원이 되도록 그분의 천정이 저의 시작이 되도록 싸워오셨어요. 그러나 제게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예요. 그 그림 속에서 볼 때 제가 너무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어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보니 저도 누군가를 어깨에 올리고 누군가가 서 있을 바닥을 짓는 사람으로서 또 완전할 수 없는 한 남자로서 한 남자 김광태의 투쟁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남자로 한 남자 김광태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여정 속에 제 마음에 놀라운 고백이 돌아왔어요. 나는 김광태의 아들, 심재선의 아들 김영준입니다. 아들의 심령이 돌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누구인지가 돌아올수록 하나님 아바가 호칭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친밀함과 신뢰로 경험되기 시작했어요. 더 큰 변화는 제가 어떤 바닥을 딛고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젊어서 개척을 하고 이러니까 주변에도 우린 뭐 변화가 필요해, 개혁이 필요해 이런 젊은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비판적인 반골 목사였던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이래야 돼. 근데 제가 어떤 바닥을 딛고 있는지 모른 채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정말 영적인 아버지들, 영적인 선배님들이 지어올린 천장 위에 내가 서 있음을 겨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반골처럼 굴던 제가 이제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나는 한국교회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자라났고 내가 무언가 똑바로 할 수 있다면 내게 바닥이 있었기 때문이고 무언가 부족한 것들을 본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 제가 불려진 것입니다. 얘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기한 종이서의 나비 중에 제왕나비라는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제왕나비는 멕시코부터 캐나다까지 이주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제왕나비가 한 제너레이션으로는 멕시코 캐나다까지 못 간대요.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 떠서요. 미국 어디에서 다 죽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제너레이션이 또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북부 주변에서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너레이션이 마침내

캐나다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름은요, 당대로선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한국을 통일하고 한국에 부흥을 가득히 하는 것, 이 하나님의 꿈은 제왕 나비처럼 3대 1에 이루어서 그려갈 수 있는 꿈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싸움은 누군가의 계승자, 즉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누군가의 아비, 즉 누군가의 천정을, 누군가의 바닥을 지어올리는 사람이 되는 것, 신 줄 믿습니다. 알트 킨딜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좀 여러 가지 이 신뢰를 받는 분이어서 한국에서 세미나 하시는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을 모였을 때 이렇게 한 분이 그렇게 물었대요. 알티 목사님,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알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좋은 아버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는 어쩌면 누군가의 자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는 어쩌면 누군가의 아비, 누군가의 어미의 자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작은 마음의 회개, 돌이킴, 이것은 하나님이 큰 그림을 이 땅에 그려가기 위해 일으키시는 진정한 회복의 한 그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많은 교회, 많은 가정, 많은 아버지와 아들의 자리에 펼쳐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바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것, 막연하고 무감각하고 그저 교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셨듯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간구합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시는 말라기서의 주님의 역사가 주님 이 땅에 퍼져나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과 영적 아버지들의 천정을 바닥삼아 걸어나가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지어진 천정이 우리 아이들, 우리의 성도들의 바닥되어 그들이 걸어나가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주님 더욱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0: 할렐루야.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소망의 기도 생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만나교회 엄태호 목사님과 함께 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1: 네, 평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요즘 날씨가 목사님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감기에 딱 걸리기 좋은 날씨.
1: 네, 불현듯 이렇게 날씨가 기온이 떨어질 때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여름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7월달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0: 네네.
1: 또 이제 지난주에 맥주감사절 교인들한테 광고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7월달 여름 한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0: 6개월 동안 진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요. 오늘 소망의 기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기도로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하나님, 이제 2026년 절반을 보내며 또 절반을 앞두고 있는 7월 2일날 저희들 소망의 기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가 되고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소망의 기도, 특별히 전파 선교사들과 축복 기도자들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 찬양, 감사 찬양 듣고 소망의 기도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소망의 기도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익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남자 조카가 양극성 장애 1형으로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과 일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온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카가 여러 가지의 위험하고 어두운 길로 스스로 빠져들고 죄를 범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엄마와 가족의 마음이 지치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조카를 붙드시고 악한 길에서 건져주시며 마음과 삶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또한 지쳐있는 가족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아유, 중학교 3학년 남자, 저희 아들도 중학교 3학년 남자라.
0: 네.
1: 네. 이 또래 아이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도 같이 또 걱정하고 마음 아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참 쉽지 않은 시기, 또 사춘기에 또 이제 고등학교 진학,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 쉽지 않은 때이긴 한데, 또 이렇게 양극성 장애 1형, 이게 조울증 증세잖아요. 참 가족 모두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중보기도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자들 함께 저희들이 가족 위해서, 또 우리 남자 조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영혼과 정신까지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남자 조카가 양극성 장애 1형으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고, 죄 가운데 넘어지며 또 가족들도 참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영혼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셔서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여지고 치유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그 영혼에게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 영혼 만져주셔서 하나님, 학업이, 일상생활이, 또 가정에서의 모든 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 엄마와 가족들 역시 쉽지 않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이 끝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사랑이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그들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고백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새로운 역사와 일들을 이루실 줄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찌리라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다음은 9410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친정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오늘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수술을 받으십니다. 수술과 회복 과정을 주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회복 후에는 교회에도 출석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1: 아유, 또 중요하고 어려운 수술이네요. 또 급성 심근경색이면 네, 참 위험한 상황인데, 네, 오늘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술의 모든 과정 의료진의 손길을 잘 붙들어 주셔서 수술 잘 진행되어지고 이후 회복까지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410님 친정아버지 위한 기도 제목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심근경색 수술 오늘 3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료진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또 수술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

0: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수술받는 친정아버지 하나님께서 혼자 두지 마시고 그 손 꼭 붙들어 주시며 의료진의 손길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의 모든 과정 잘 맞춰지게 하시고 온 가족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해답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치유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목사님 제가 2주간에 어떤 경험을 했는데요. 한 평보다는 조금 넓은 공간에서 하루를 지내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에서 관속에 들어가는 느낌으로 예, 잠을 자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밤을 지나는 동안에 야, 이 세상에서는 내가 뭘 가지고 싶고 뭘 먹고 싶고 뭘 입고 싶고 이렇게 욕심이 많았는데 막상 내가 죽어서 이 속에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는 이 세상에 내가 왜 미련을 두고 살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를 그 긴 밤을 지내면서 한번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목사님 우리가 언제 부를지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잖아요. 저도 당장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진 않아요. 내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방송 마치고 가다 너 와라. 너의 이제 사명은 끝났으니까 와라 이러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제가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저보다는 아직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0: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욕심이 되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정도 그렇고 네. 또 일터도 그렇고 네. 또 교회에서의 사역도 모든 것이 또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저희들이 간절히 그렇죠. 사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1: 아멘. 그래서 금방 7087님의 기도를 간단하지만 이분의 기도를 보면서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뒤로 예. 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이분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실 텐데요. 이분이 뭔가 하나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 하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알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난주 저희가 네. 이제 말씀 주일날 나태, 게으름, 네. 무기력이라는 네.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 게으름과 나태, 무기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 가슴 속에 불이 다시 지펴지는 네. 것, 회복하는 것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결국 그 나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7087님 사명을 발견하고 가슴에 불이 붙고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7087님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살면서 때로는 마음이 다치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고 무기력 가운데 또 나태함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나태와 게으름 무기력이 분명히 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무기력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명 위에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때문에 내 가슴에 불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위에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내 가슴에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무기력의 자리에 벗어나서 이제 다시 달려가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감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복되게 만드는 인생,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0: 나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며 내 안에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것,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향한 기대가 내 안에 불같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다음 3044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이정은, 속히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믿는 가정의 자녀와 믿음의 혼사가 이루어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유, 두 가지 기도 제목이네요. 이정은, 네. 이제 하나님 대면에서 네. 믿음, 그렇죠. 네. 네. 굳건한 믿음 갖는 거, 결혼, 그리고 이제 결혼 위해서 네. 믿음의 혼사, 믿는 사람과 또 만날 수 있어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 주셨는데, 아이고 참 쉽지 않네요 사모님. 근데 저희 교회도 보니까 네. 우리 청년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서서 네. 또 결혼과 믿음의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니까 뭐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만 저 이제 보니까 작년 올해 우리 청년들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가운데 먼저 우리 이정은 아마 자매 같은데 그가 하나님 만나고 믿음 안에 온전히 있을 때 아멘. 그리고 본인이 믿음의 가정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저희 이제 3044님 이정은 뭐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정은, 이제 그가 이제 결혼 위해서 또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말씀 위에 먼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의 가정과 결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배우자 위에 또 믿음의 가정 위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시고 또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정은 믿음의 자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되는 순서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이 금방 이정은 그 자매에게 임하시기를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507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저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제 무릎 통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0: 네, 참 귀한 기도 제목. 아,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신 거 보니까 연세가 조금 있으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그 믿음의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무릎 통증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아까 기도 제목 아까 사모님께서 나눠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제 저에게 네.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네. 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어떤 그게 과연 현실적인 기도인가?
1: 그렇죠.
0: 당장 내 삶의 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보이는, 문제, 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네.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일본 통치 안에 있을 때 네. 가장 현실적인 기도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네. 그게 돼야 뭐 우리 가정이 네.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 한가운데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가장 현실적인 기도라고, 가장 필요한 기도라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9507님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9507님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된 믿음, 한 분 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같은 곳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나의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곳 바라보며 같은 길 걸어가며 같은 기쁨을 누리며 같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주옵소서. 이제 무릎 통증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무릎의 통증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 또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릎의 통증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져주셔서 그가 가야 할 자리, 그가 섬겨야 할 자리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의 가정 세워 가실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이 시간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소망의 기도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샵 0981,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기도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313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1: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믿음의 배우자 위한 기도가 많네요. 네. 오늘 참 이 가정들 기도 응답 다 돼서 아멘. 진짜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네. 믿음의 가정 세우는 역사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더라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네. 우리 청년들 보면서 네. 믿음의 배우자 위해서 막 기도해 달라고 하면 네. 제가 뭐 이렇게 좋은 사람 딱 소개시켜줘서 결혼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럴 능력은 없고 네. 그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또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너가 기도의 자리 지키면 그리고 믿음 가운데 잘 서 있으면 반드시 만나게 하신다. 네. 요즘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 네. 같습니다. 우리 9314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313님 이제 믿음의 배우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함이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압니다. 이제 믿음의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0: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 믿음의 만남을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준비한 귀한 사람이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사랑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고 또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니 그 시간들을 정말 믿음으로 채워가는 우리 9313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사람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가득 그 인생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교회가 만나교회예요. 만나는 만나와 매출하기 때도 있을 거고 만나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목사님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러 그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들기도 했습니다.
0: 예, 제가 적극적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1: 목사님,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제는 또 4918님의 기도 문자는 결혼은 했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기도 내용입니다. 4살 연상인 신랑과 평소 대화할 때 너무 자주 다툽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이 많이 달라 매번 싸우게 되고 신랑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거나 대화가 안 될 때 폭언과 약간의 폭력성을 보여 제 이야기를 제대로 전한 적이 없습니다. 집안 정리 문제도 늘 제가 감당하며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부부 사이에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서로를 이해하며 평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참 아내의 기도 문자인 것 같죠. 네.
0: 예. 아유, 참 기도 제목 아유.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1: 네.
0: 아, 근데 조금 다른 건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다투는 건 뭐 부부 사이에 뭐
1: 늘상 있는
0: 예, 늘상 있는 네. 일일 수밖에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폭언과 네. 약간의 폭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 좀 마음에 네. 걸리네요.
1: 네.
0: 이 부분은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서로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 제목 보면서 막 엄청 심각하거나 이제 가정이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조금 도움을 받게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충분히 잘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랑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결혼을 잘못한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주변에 또 자기네들은 한 번도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네.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가 문제가 있나? 그러다가 저 이제 친구 목사님인데요.
1: 네.
0: 아,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후배인데 네. 아우 저 남편 진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진짜 정말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가만히 두고 싶지 않다 막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심화했지만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되게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1: 예.
0: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근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아내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또 서로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해해주고 또 그렇게 평안하게 대화하면서 관계가 맺어지는 거 저희들이 감사하거든요. 우리 4918님에게도 조금씩 조금씩 서로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또 평안을 누리게 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귀한 길이 또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붙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모난 부분 때문에 상처 주고 또 싸우고 다투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깎여 나가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온전한 하나됨을 회복되는 것 그것이 결혼이고 부부임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많이 맞지 않아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싸우는 순간마다 또 부딪히는 순간마다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배우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가실 것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0: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많은 부담들, 가사 일들 감당하면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 다툼도 이제 또 싸움도 또 소통이 안 되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대화가 될수 있도록, 정말 자신의 뜻이 잘 전달되고 그렇게 평안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또한 아내의 마음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평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하나 될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4918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439님의 기도 문자입니다. 저희 큰딸이 38살인데 결혼해서 아이는 없고 5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에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정기 검진만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 5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네요.
1: 네, 그렇죠.
0: 앞으로도
1: 감사합니다.
0: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회복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1: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주.
0: 이제 믿음의 가정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하신 거 보니까 아마 둘 중에 한 분은 또 이렇게 예수 믿지
1: 주신,
0: 않는
1: 네,
0: 가정인 것
1: 그런가 봐요.
0: 같아요.
1: 예비 신자죠. 앞으로 믿으실 분.
0: 예,
1: 주,
0: 어쩌면 또
1: 주시옵소서.
0: 따님이 신앙의 자리 잘 지키고 있는지도, 예.
1: 그렇죠.
0: 네, 이
1: 네.
0: 가정 또
1: 주님.
0: 건강 위해서 또 자녀 위해서 또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서 5년 전 수술 통해서 또 회복시켜 주셨고 살려 주셨습니다. 5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딸의 건강 지켜 주셔서 딸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건강의 축복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또그 생명이 이 가정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통로, 은혜의 통로, 감사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과 그의 가정 온전히 지켜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더 많은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다음은 3520님의 기도 문자인데요. 남편이 퇴사했습니다. 남편 최성문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직이 잘 되거나 지혜를 주셔서 개업할 회사가 홍보도 잘 되고 번창하여 선교와 구제를 많이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0: 아유, 남편의 퇴사는 또 남자의 퇴사는 참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뭐 정년이든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퇴사하는 일들 참,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1: 네.
0: 너무 힘든 시간이고 또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 3029님 남편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또 하나님께서 직장 허락해 주셔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그 회사를 퇴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수고한 남편 하나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또 새로운 길을 여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 최성문, 그의 인생의 이제 앞길 가운데 하나님, 사막 같은 곳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직이 될 앞으로 어떻게 될지

0: 하나님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남편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또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책임지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의 어려운 시간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그 남편 최성문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 남편의 마음이 의기소침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앞길, 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들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 기도했습니다. 다 전해드리지 못한 기도는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헌금과 기도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만나교회 엄태우 목사님께서 기도로 섬겨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제작의 김형준 PD, 저는 서혜영이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주 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7절과 34절부터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 선생과 같아지는 제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엔 평화가 가득하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로 불릴 것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또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해야 할 중요한 사역으로 각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는 사역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전에 하신 모든 말씀과 사역에 모순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이 아닌 다툼과 불화를 위해 오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분쟁은 심지어 가족 간의 분쟁이며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단 또는 사이비를 규정하는 내용 중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가정을 파괴하지만 정동교자는 가정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가족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분란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불화를 일으키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선 생각할 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화의 이유, 이것은 제자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는 책에서 저자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 되시는 세상을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정의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의 핵심, 그것은 그 제자가 선생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 되신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아야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리적으로,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방식과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핵심적인 것, 시대와 지리와 환경이 달라도 이것만큼은 같아야 하는 그 핵심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처럼 영접받을 제자의 모습 역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셨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면 태초에 알 수 없는 시간, 그 무수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하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오늘 개역개정은 번역합니다. 어딜 가든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에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린 영광을 이제 제자들도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 친밀함, 이 하나됨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요 보내심을 받은 핵심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할 때 이 참된 제자의 모습은 선생 되신 예수님과 같아지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삶을 닮은 삶이란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임에 동시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이하에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현재적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0: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현재적 체험이 가능합니까? 이 현재적 체험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셨다고 본문 34절에 말씀합니다. 이 검은 무엇인가를 벨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신 검으로 상대를 찔러 죽이는 것 아니지요. 오히려 검 끝을 내 자신에게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어야 될 것들을 끊고 단절해야 할 것들을 단절해야 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형편이 더 나아지고 좀 더 건강한 상태로 삶의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생각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핵심이 아닌 주변적인 것들, 이 세상에 속해 사라질 것들, 욕망과 탐욕과 각종 거칠어 포장 등 모든 치장을 다 베어내고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침묵의 시간은 곧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는 복된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인생의 목표임을 강조하시면서 혹여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단절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 나머지 부모, 남편, 아내, 자매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나머지 관계들은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도 화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덧 세상에 휩쓸리고 온통 세상의 가치와 물질과 성공 등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살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자된 여러분, 선생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도록 주신 검을 이 두 손으로 잡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빼앗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베어내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6861-042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 호 055-269-9810번, 0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

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00-5395-53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성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2026년 7월 2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수만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대지진 현장을 돕기 위해 국내외 교계와 국제구호단체들이 전사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공항이 폐쇄된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재정과 의료 자원을 빠르게 유통하며 국경을 넘는 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을 조시현 PD가 전해드립니다.
1: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어제 주한 베네수엘라 대사관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금 5천만 원을 나타샤 페르난데스 대사 대리에게 전격 전달했습니다. 봉사단은 현지 공항 폐쇄와 항공편 취소로 직접 현장 접근이 어렵게 되자 대사관 채널을 통해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후원금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등의 성도들이 모은 헌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 봉사단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연계해 현지 선교사 11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베네수엘라 한인침례교회 등을 통한 구호 통로 확보에 나섰으며 한국교회 총연합도 전국교회에 모금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국제 기독구호단체들의 발빠른 대응도 이어져 국제사마리안 퍼스는 지진 직후 현지에 전용 항공기를 띄워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갖춘 이동식 긴급병원을 설치하고 전문의를 배치해 환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조시현입니다.
0: 전 세계 기독교 애니메이션의 흥행 기록을 새로 쓴 영화 다윗.

0: 미세 한국어 더빙판이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성경 속 역사 고증과 정상급 배우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기독교 문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이 작품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배우 박보검과 뮤지컬 배우 차지연이 목소리 연기로 참여한 뮤지컬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이 지난 30일 언론 시사회를 열고 오는 7월 10일 전국 극장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110분에 응축한 이 영화는 아프리카 선교사 가정 출신의 필 커닝햄 감독이 38년 동안 기획하고 할리우드 제작진이 합류해 완성한 대작입니다. 영화는 3000년 전 유대 광야의 생활 양식과 사울 궁전의 모습을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거쳐 생생하게 재현해냈습니다. 특히 소년 다윗의 영웅담을 넘어 왕좌를 위협받는 늙은 왕 사울과의 인간적인 갈등을 잠엄하게 묘사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관객들은 박보검 배우의 맑은 음색과 역동적인 드라마가 깊은 울림을 준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이슬람권의 한 보안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최근 한국의 파송교회가 인터넷 단체 대화방에 선교지 국가의 국기와 실명을 담은 홍보물을 올린 것을 보고 급히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상용화된 위치추적 인공지능과 시각언어 모델은 사진 속 위치 정보가 지워져 있더라도 주변의 건축 양식이나 도로 노면 같은 시각적 단서만으로 사역지의 위치를 1m 오차 수준까지 정밀하게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기도편지나 주보 역시 인공지능이 흩어진 정보와 조합해 선교사의 신원을 역추적하는 치명적인 단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송 교회들이 사역을 과시하고 홍보하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교 보고서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입력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사역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제한적 공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주요 개신교단들이 목회자 수급난 극복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신규 목회자 지원자 수가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목사고시 응시생이 1,078명으로 지난해보다 5.7%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30대 젊은 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도 올해 목사 안수자가 11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늘었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엄격한 선발 대신 교육 중심의 기조로 정책을 전환해 올해 수련 목회자를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62명을 선발했습니다. 교단의 문턱을 낮추고 젊은 인재와 여성 목회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며 교육 중심의 행정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이번 변화는 정체된 목회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세워가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찾아오면서 다음 주 초까지는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0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치유와 기적을 강조하는 경고침의 유혹으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3: 아,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 보네.
2: 여보, 뭐 재밌는 기사라도 났어요?
3: 교조 이름부터 전기 매트에서 자면 병난다고 이 500명한테 이 31억을 가로챘단다.
2: 아우,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아유, 하긴 너무 간절하면 그거 속을 수도 있는 거예요.
3: 아니, 병 고쳐준다는 허황된 기적으로 사람을 홀리는 이단은 예전부터 있었어.
2: 그래요?
3: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4: 수찬아, 많이 아프지? 조금만 참자.
5: 엄마.
2: 아이고, 수찬아 아버지, 큰 병원까지 다 돌아보셨다면서요. 아니, 원인도 모르고 계속 아프니까 아이고 억수로 속상하시겠네요.
4: 아,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낫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주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도 가기로 했습니다.
2: 아이고, 그래요? 그 뭐 잘 됐긴 했는데, 그 혹시 신비한 능력의 박감도사라고 아세요?
4: 예?
2: 기도빨이 막 장난이 아니래요. 그분이 기도만 해주면 막 다 죽어가는 사람도 막 벌떡벌떡 일어난다던데요.
4: 아, 진짜요? 그 어디입니까? 그분 계신 곳이?
6: 와주시옵소서. 덕수씨 아들이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영험한 곳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기적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믿습니까?
4: 아멘! 우리 수찬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바칠 수 있습니다!
6: 아이의 병은 결국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아이가 치유되려면 참된 지도자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병원에만 매달려서는 근본적인 치유를 얻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4: 예? 아, 그러면 어떤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6: 이 사진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이 시대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어야만 아이가 완전히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기적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4: 아니, 이 메시아라니. 아, 그런 듣도 보도 못한 말을.
6: 아이가 죽길 원하십니까?
4: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수찬아.
5: 아,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가요. 저 아저씨 너무 이상해.
6: 저 귀신 들렸다. 아, 정수 씨,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아드님은 영원히.
2: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수찬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3: 여보, 정신 차리라. 내다. 내 이름이 수찬이 아이가.
2: 아, 맞다 그렇죠.
3: 그때 대학병원 가서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당신이랑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아이가.
2: 아, 맞아요.
3: 하여간 아픈 사람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는 인간들 단디 지켜봐야 된대.

0: 치유라는 달콤한 말로 현혹되기는 쉽지만 위기에 처할수록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적만을 쫓는 신앙은 위험한 법이니까요.
1: 이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이 캠페인은
0: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2절까지를 본문으로 권위를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3: 오늘은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였지만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가 권위를 내려놓았다 해서 사도라는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군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명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식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뭘까요? 권위는요, 남들을 지휘하거나 이끄는 힘, 영향력 이런 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권위라는 단어는 그리스로 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뜻은 무게라는 뜻입니다. weight,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다. 사람들 중에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무게가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거는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이렇게 권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묵직해, 권위가 있어, 사람이 좀 무거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없는 사람에게는 너는 어떻게 권위라고는 1%도 없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0: 안 좋은 경우에도 쓰입니다. 너 괜히 왜 폼 잡고 있냐? 너 왜 괜히 무게 잡고 있냐? 라고 할 때 그런 것도 일종의 권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괜히 무게 잡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야, 나 이래봐도 내가 사도야. 나 무시하지 마세요. 나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내가 사도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나 무시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마치 유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유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게 잡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모와 같이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품고 그렇게 길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1798년 가을 프랑스 혁명군이 스위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곳 스탄스 지역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옥 같은 곳 이 스탄스 지역에 페스탈로지가 들어갑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해서 정부에서 고위직을 제안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저 스탄스에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했고 그곳에서 고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시작한 고아원은 짓담한 수녀원 부속 건물이었는데 유리창은 깨져 있고 겨울바람이 휑휑 몰아치는 빈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50명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당시 아이들은요 부모가 없다 보니까 오랜 굶주림으로 피부병이 많았고요. 머리에는 머릿니가 득실득실 거렸고 그 아이들을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페스탈로치는 그 아이들의 머리를 감겨주고 이 옴이 오른 피부에 약을 발라주며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침대가 없었기 때문에 잠을 잘 때는 마룻바닥에 이 지푸라기를 깔고 잤는데 가장 추워하는 애들, 기침하는 애들을 품에 품고 그의 체온으로 그 아이를 재워주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회고록에서 나중에 그때 생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들의 건강은 내 손에 달려있었고 그들의 눈물은 내 뺨을 적셨다. 그들이 먹을 때 나도 먹었으며 그들이 굶을 때 나도 굶었다. 그들에게는 나 외에 아무도 없었고 내게는 그들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때 사람들이 페스탈로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아이들을 대할 때는 엄격한 매질로 버릇을 고쳐주어야 한다. 선생님의 권위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페스탈로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페스탈로지는 아이들이 빵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해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구나. 하지만 다음에는 내가 내 것을 나누어 줄 테니 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유순한 어머니처럼 유순한 유모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은 5개월만 유지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전쟁이 계속돼서 그 건물이 징집됐기 때문에 고아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페스탈로치가 편지를 하나 씁니다. 이것이 유명한 스탄스의 편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스탄스의 편지가 근대 교육학의 인권 선언문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이 가르침에 대한 대전환을 이룬 기념비적인 선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실을 학교가 아니라 하나의 큰 대가족이 모여 사는 거실처럼 만들고자 했다. 교사는 교탁에선 군대의 교관이 아니라 거실에 앉아 있는 부모여야 하며 아이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한 거실의 온기를 공유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유순한 유모처럼 아이들의 친구요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진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유순한 유모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성도를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성장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권위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권위가 남들이 위해 군림하는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영향력을 주는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권위자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아마
1: 우리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유모의 심정으로 사랑했는데 마치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랑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무리 사도라 하더라도 아무리 유모의 심정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참 이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성경 보셨죠? 목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야, 저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은 따라가지 못할 망정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때 바로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성도를 진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랑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나도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을 하는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먼저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금전을 일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실은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는 이 교회들에게 생계비와 숙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 다례비를 받아 생활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며 생업을 유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천막을 만들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렇게 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그렇게 내가 일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나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게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언젠가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은 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이 했던 모든 행동은 누군가에게 알려집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혹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 우리를 진짜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는 언젠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언젠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언젠가 밝혀집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누군가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유모의 심정으로 사랑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대담하게, 좀 더 멋있게, 좀 더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은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마치 유모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을 했는데,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심정, 유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지금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를 사랑했는데, 마치 너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한 사랑을 주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10명이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랑은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남자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는 가족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때로 그래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홀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힘들다 하면 가족이 불안해하니까 언제나 가족에게는 웃음 띈 얼굴로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눈물을 흘려도 아버지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영국에 계신 조지 허버트는 그래서 한 명의 아버지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책임지는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또한 사랑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 니키치라는 그러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니키치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한 것일까요? 크리스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고요. 4살에 처음 걸었고요. 어릴 때 가슴을 여는 그런 수술을, 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근육이 이렇게 힘이 붙지 않아서 늘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아래에서 2020년 11월 크리스는 다운 증후군 환자 최초로 아이언맨 풀코스 대회에서 수영 자전거 마라톤으로 226km를 이렇게 달리는 경기인데 16시간 46분 9초 만에 완주해서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그의 그 놀라운 일을 보고 학교, 기업, 여러 단체에서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만들어졌을까? 사실 이러한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누워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크리스, 야, 우리가 어제보다 딱 1%만 더 나아가자. 1% better. 아버지는 그 자녀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성장하기를 바라며 언젠가 내가 없을 때 우리 자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한계를 뛰어넘는 아들로 그렇게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첫째 날은 팔굽혀펴기를 딱 한 번만 하자, 하나만 해보자 라고 도전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날 우리가 하나 했으니까 이젠 두 개 한번 도전해볼까? 한 개만 더 하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팔굽혀펴기를 하게 되자 자전거 훈련을 시켰는데 100m를 넘어지지 않고 갔다면 내일은 101m, 1m만 더 가보자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 better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크리스, 내가 이겨야 하는 유일한 사람은 어제의 크리스, 너 자신뿐이다. 우리 1% 더 나아가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1% 배러가 1년간 쌓이자 현격한 격차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년간 쌓이자 크리스는 변화되었습니다.

0: 근육이 생기고 움직일 수가 있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뇌가 살아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적이 만들어지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때로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때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세 가지를 행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따뜻하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처럼 딱딱한 마음 갖지 말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를 품고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위로해 줬습니다. 셋째로 엄히 명령하여 경계하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 가지 오늘 성경에서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아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이렇게 격려하고 마침내 12절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독려했던 것입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계단을 자꾸 올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양육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자기를 내려놓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과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어제보다 나은 오늘 1% 더 나아가자라고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가 사랑의 권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권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금 권면이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경계하며 격려해야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우리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때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 1%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신 후 일신 변화되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5-3100번, 745-3100, 진주 강남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오후를 함께 시작합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종이를 무엇으로 만드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즘 뭐 종이도 봉지, 봉투 뭐 이런 부분에만 좀 쓰고 필요할 때만 쓰지 예전처럼 종이를 많이 안 쓰는 것 같긴 합니다만 종이를 나무로 만들어요. 그 나무가 잘 불려서 그래서 풀어지고 물과 섞이고 여러 과정을 지나면 나무가 아니라 이제 종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나무 모양 그대로 종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린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처음 모습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풀어지고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다시 엮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전혀 다른 용도와 쓰임을 갖게 되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한 장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해체, 재구성,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이런 해체와 재구성의 시간을 지나야 종이 한 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면 내가 평생 붙잡고 있었던 그걸 그런 모양, 난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흐트러지게 하시고 그래서 없어지게 하시고 다시 풀어놓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다른 쓰임에

새로운 목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뭔가 잘못 산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고 나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떠실까요? 오늘 이 오프닝에서 말씀 대신 종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내 삶이 너무 흐트러진 것처럼 요즘 생각되셨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우리의 주제 단어는 그래서 정리라고 해보겠습니다. 내 삶을 잘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신다면 오늘은 정리라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정리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혹등고래라고 하는 바다에 사는 큰 고래 본적 있으시죠? 우리가 동영상이나 아니면 TV 같은 데서 보시는데요. 그런데 그 혹등고래가 노래를 부른답니다. 바닷속에서 그 우린 노래라고 표현하는 자신들만의 소리를 내는데요. 이 소리가 바닷속에서 수천 킬로미터까지 전달된대요. 그래서 같은 혹등고래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걸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리면 모이기도 하고 이 소리가 들리면 또 소리를 보내오기도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평생 만날 일이 없는 거리 수천 킬로미터잖아요. 그런데 같은 노래를 부르며 거대한 바다라고 하는 생태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다? 이게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노래하잖아요.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다가 한 하나님 앞에서 같은 고백, 같은 곡조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한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신비한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찬양 여행을 통해서 같은 찬양을 들으시고 부르시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백 킬로미터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지체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를 주님 앞에서 부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동네 사람들 송대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복음동네 사람들.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 바람이 시원한 추원교회 앞마당에서 이기성 목사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리산 선교 동지회와도 관련된 사역을 감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네. 지리산 선교 동지회가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지리산 선교 동지회는 이제 올해로 40주년이 되었습니다. 10월 20일이 바로 그날이고요. 그래서 1986년, 네, 이제 소수의 그 선배님들이 이곳에 지리산 쪽에 복음화율이 당시에 1.6 전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100명 중에 2명이 채 안 되는 복음화율이 바로 이 서부 경남의 그 당시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알고서 이제 선배 그 목회자분들이 선지 생도일 때, 신학생일 때 봄,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을 해서 이곳에 이제 복음 전도를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 선교회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40주년을 올해로 이제 맞이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되어졌고요. 이름도 조금은 조금은 생소합니다. 예. 네. 아주 좀 독특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지리산 선교

0: 동지해다라는 이그 명칭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렵지 않게 예전에 지리산 인근에서 우리 그 남과 북이 정말 분단되어져서 전쟁을 일으키던 바로 그 시절에 바로 이 그 북한의 군인들이 마지막까지 잔존 세력이 남았던 곳이 바로 이 지리산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리산 인근에는 그 사람들이 그 저질렀던 만행이라든가 이런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곳이 지리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저희들이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다면 이 서부 경남을 위로하는 그런 복음 선교회가 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이 선교 동지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올해로 이제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 현재 목사님께서는 우리 지리산 선교동주에 어떤 역할로 섬겨주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네. 몇 교회 정도 함께하고 계신가요?
0: 네, 지금까지 저희가 약 60여 교회가 회원교회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교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 측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 당시 출발할 때에 그 선두그룹에 있었던 그 선배님들이 거의 대다수가 통합층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통합층 목회자들이 그 교단의 성격을 가지고서 신분으로 내려오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통합층 교회가 당연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초교파 그런 어떤 선교단체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 그 선교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1: 신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낙후된 지역을 복음화하자는 운동을 40년 전에 벌써 하셨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네. 목사님도 학부 때 여기에 함께 하셨던 건가요?
0: 이제 저는 그 1세대는 아니고요. 지금 딱 40년이 됐는데 딱그 절반 됐을 때 20년쯤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이 진주 땅으로 이렇게 내려왔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교회가 없는 마을에 가서 교회를 그 세우는 게 그 1세대 선배님들의 그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 면소재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었던 그런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면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운동을 그 1세대 분들은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원동력이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이제 교회들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 교회들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 교회들 목회자들이 동참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세워졌던 교회가 아닐지라도 그 후발 주자로 그 선교 동지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기존에 있던 교회, 그 교회에 목회를 하시면서 이 선교 동지회에 이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 20년 어간에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바로 그 멤버십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개척을 해 주셨던 것이죠.
1: 우리 대한민국에 40년 전에 보면 복음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여러 군데 많이 있었을 텐데
0: 네.
1: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지리산권을 왜 선택하셨다고 들으셨나요?
0: 맞습니다. 지금도 그 낙후된 어떤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또 전혀 상반된 그런 곳들이 많이 있고요. 또 도시와 또 농촌 이런 또 괴리감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때 선배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한마디로 귀결한다면 사명이었구나. 왜냐하면은요, 그분들이 그 졸업여행도 그걸 다 그 포기하시고 아 그렇다면 졸업여행을 우리는 지리산으로 가자 라고 하여서 그분들은 그 졸업여행 그 시간까지도 자신들의 어떤 그 누릴 수 있는 누림

0: 하나님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리산으로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정리한 것은 아, 저분들은 그 당시에 사명을 따라서 이곳에 내려왔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도 역시 사명이었구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또 아니면 내게 달란트가 없다 할지라도 예, 전도하기 위해서 북을 쳐야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악기를 배워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분들이 내려와서 교회가 없는 마을, 이런 그큰 정자가 있는 그 마을 한 중심에 있는 그곳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세우고 비가 오면 그냥 비를 그대로 다 맞는 거죠. 그 동굴 밖에서 혹은 마을 그한 중심의 정자에서 이런 데서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바로 이제 아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졸업을 한 이후에 아, 이 가장 촉박하고 가장 낙후되어졌던 바로 이 지역을 내려오셔서 그분들이 개척을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그곳에서 한 곳에서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하신 이런 목회자들이 이제 1세대들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목사님께서 지리산 선교 동주회를 섬겨오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만남이나 사역의 열매가 있을까요?
0: 저희 통합 측에 총회장을 세 번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남해가 그 고향이셨죠. 너무 배고파서 그 배고픔을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10대 때에 이제 상경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오시다가 저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그 기역자 교회에서 이제 그 장로님 가정에서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셨는데 그 장로님 가정에서 마부로 그 가정에 취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그 이자익 소년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주 유명한 기역자 교회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 부리는 주인보다도 먼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던 그 유명한 그 기역자 교회입니다. 이분이 목회자가 되어주시고 총회장은 세 번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목회 청빙이 왔을 때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자신은 계속해서 이 농어촌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이자익 목사님을 기념하는 이자익 목사님 상이 이제 저 생겨났거든요. 그 후손들에 의해서. 근데 제 1회 상을 저희가 지리산 선교 동지회가 공동체가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동안에 그 40년 어간에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구나 라고 정말 은혜가 있었던 일로 이자의 상을 받았던 것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앞으로 지리산 선교 동주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지요?
0: 어려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농촌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립이 되어져 있고요. 또 단절이 되어져 있고 상당히 이제 어떤 그 도심의 어떤 문화하고는 전혀 상반된 곳인데 그걸 장점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말씀과 기도에는 방해가 도시교회보다는 덜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농촌교회는 이 말씀과 기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회복하고 또그 모습을 지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농촌교회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 우리 지리산 선교동지회에서 지난 3월에 성령의 바람이라는 책을 발간하셨는데요. 이게 아마

0: 뭐 지난 30주년 기념 사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그 40년의 그 시간들을 저희가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 다 담아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24분의 24명의 목회자들이 함께 이걸 이제 만들어냈다는데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한분 같으면 너무 쉬웠을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명의 분들이 이걸 담아내려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거를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정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자기 목회도 해야 되고 또그외 시간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준비할 때에 모든 사람이 이거를 갖다가 다 함께 그렇게 손을 맞대어서 이 작업을 해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참 너무 적절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면은 이 주제는 뭐 도시교회나 뭐 농촌교회나 할것 없이 모든 교회들이 다이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아래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성장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리산 지역에는 더 이상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 의지했던 그런 어떤 역사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0: 저자가 무려 24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책의 부제를 보니까 교회 없는 마을의 전도와 교회 세움 이야기. 목사님께서 이책 내용 중에 예화를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1: 이제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면소재지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거나 면소재지인데도 교회가 없는 그런 곳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제 속에 좀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교회 없는 마을에 전도와 교회 세워나가는 이 일들을 해 나갈 때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경 4km 안에 교회를 하나씩 이렇게 세우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서부 경남 지역의 지도를 손수 손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그래서 그 지도를 통해서 비전을 세우고 전도하는 이 복음의 설계도와 같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지역 지역마다 찾아가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책에 다 담겨져 있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현역에서 다 물러나 있는 분들이 그 현역 1세대는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그 이야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현역으로 아직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까지 아주 이 다양한 이야기가 한데 어우러져서 아주 이 정말 빈약하기 그지없는 이 서부 경남 땅에 교회가 없었던 이 마을에 4km마다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이야기가 이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0: 교회를 세울 때 무당이 발벗고 나서서 막았다는 얘기도 있나요?
1: 네. 그 소정교회 이야기입니다. 소정교회는 이제 서울에서 난데없이 젊은이가 내려와가지고서 그 마을에 이제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이렇게 할 때에 그 토착민들은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그분들로부터 그런 거를 호의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낯선 장면이죠. 이분들의 생각에. 지금까지 늘 자고 일어나면 봤던 사람들, 또 봤던 집안, 같은 집안의 사람,

0: 시족 사이에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젊은이가 내려와가지고 혹은 젊은 부부가 내려와가지고서 그분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게 다가가고 이게 썩 어색한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이제 쳐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혹시나 했는데 또 교회를 세운다고 그 땅을 매입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는 이 땅에다가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다. 여기가 지금 교회의 입구이고 거의 교회로 말하면은 얼굴과 같은 곳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무당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구슬하고 이런 이제 방해들이 있는 거죠. 심지어 인분을 포화가지고서 거기다가 인분을 갖다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뿌리기도 하고요. 그런 교회가 바로 소종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1: 목사님께서 요즘 개인적으로 붙들고 계신 성경 말씀이 있다면 또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유독 최근에 이렇게 현 시대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다소 그 반대로 참 이렇게 흐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고 그런 현실을 저희들은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그 현실 앞에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신앙의 권면과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저희가 이제 지리산 선교 동지회를 돌아볼 때 40년이라는 역사를 이제 시작이 있었고 또 40년이 지나온 현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전을 잊지 않고 그 40년 전의 모습을 지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그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내가 돌아볼 때 40년 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이 정말 내가 일관되게 살아오고 있는가 그걸 돌아본다면 미래는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곧 미래를 정말 대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한 번쯤은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가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혹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였는가 그 다음에 지금의 나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과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은 일관되게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왔는지 그걸 한번 좀 돌아보면서 미래를 다시 한번 설계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1: 오늘 복음동네 사람들은 초원교회 이기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원구원의 사역은 멀리 있는 선교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의 마을마다 지리산 자락의 교회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마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낯선 도시, 그게 외국이든 아니면 국내든 우리가 낯선 도시에 가서 여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행을 하다 보면 큰 길, 그게 안전하고 또 알려진 길이니까 큰 길로 다니게 될 때가 있는데, 저는 기회가 된다면 골목으로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제가 지난달에 중앙아시아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선교지를 좀 찾아갈 일이 있었는데, 찾아간 그 도시에서 처음 가본 도시죠. 근데 그 도시에 골목, 그 뒷길들을 다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도 여러 번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의 사는 모습, 또 그 사람들의 속도, 또 그 사람들의 인상, 진짜 웃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큰 길 말고 큰 길 뒤에 골목 같은 시장 같은 곳들을 여러분 다녀보십시오. 우리 마음도 겉으로 드러나는 큰 문제보다 사소해 보여서 그냥 지나치는 골목 같은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투 하나, 또 반복되는 생각 하나, 유난히 예민해지는 어떤 순간들,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뒷골목 같은 모습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 안쪽, 나의 내면, 어쩌면 나도 잘 못 보는 곳까지 살피고 회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이 말씀이 그 약속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7월에 두 번째 오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여러분 기대하시며 그분께 이 남은 오후를, 또 남은 7월의 날들을 맡겨보시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는 반응은 합당한가라는 말씀으로 2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왕으로부터 저 미련한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심판의 위기 앞에 있던 대도시 니느웨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고 기록합니다. 아주 온몸으로 짜증을 내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마운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성질 부리는 요나의 말과 반응에도 일일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마음속에 원망과 부당함을 가득 품고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그렇게 화를 낼까요? 심지어 자기 성질을 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옳다고 바락바락 우깁니다. 왜 이런 억지 항변을 하는 걸까요? 요나는 지금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나처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처럼 고통받는 의인들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도 이러한 요나의 생각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고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 순종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관점을 가지고 늘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저울로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뜻대로 안 되면 쉽게 성질을 내고 나만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요나의 이 뜨거운 주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나만을 위해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것이 합당합니까? 요나는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 화를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참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서운함과 분노를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참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평가해 버리기 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말하곤 합니다. 요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 놓았습니다. 우리도 고민이 깊어지거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에 또 속에서 불이 날 때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0: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본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드디어 자기가 왜 처음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는지 그 진짜 속마음을 고백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언제든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지금 당장 거두어 가주십시오. 저 적들이 용서받는 걸 보느니 차라리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요나를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요나의 머릿속에는 무서운 착각이 있었습니다. 나와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당연히 은혜를 받아야 하고 잘못을 해도 재앙을 거두어 주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나를 괴롭게 하고 우리 민족을 짓밟은 저 악한 니느웨 무리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면 안 된다. 저들은 무조건 망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징계를 받거나 책망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아시지요? 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며 당연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버젓이 잘 살아가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까봐 무서워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나서 억지로 순종하는 척은 했지만 여전히 마음 바닥에는 심술과 고집이 가득했습니다. 요나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 인간들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나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으니 화가 나고 괴로워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했던 직장 상사나 동료 혹은 때로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힌 사람, 나에게 사기를 치고 고통을 준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망하기는커녕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더 잘 풀리는 모습을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속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것이 합당하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요나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쌩하니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두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온고집을 부리며 하나님 제발 저 성을 망하게 해주세요 하고 눈도 도끼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신이 나는 은혜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지만 다른 사람이 용서받는 것은 원치 않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합당한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성서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743-6408번, 지역번호 055-743-6408번 진주성서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춘천 우리교회 김원중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을 주셔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씨,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지금까지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세계 선교에 힘쓰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북녘 땅에는 곳곳에 울려 퍼지던 찬송 소리가 뭐든지

0: 대한민국 성도들의 마음도 활짝이로 주옵소서. 비록 휴전선이 장벽이 막혀 있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북한 땅의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의 역사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북한이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춘천 우리교회 김원중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4화 새벽기도 원산 부흥운동이 평양으로 이어질 무렵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었노라 고백했다. 고백하며 무릎 꿇는 자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가 본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창조됐음을 알려주셨다. 그렇게 거듭난 이들은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다.

0: 벌써 누가 왔다 갔나? 공기가 따뜻하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주님.
1: 새벽 공기를 깨우는 기도 소리가 퍼진다. 잠시 후 동네가 들어와 말없이 뒷자리에 앉고 말분도 졸린 눈을 비비며 들어온다.
2: 아이고야. 오늘따라 몸이 천근만근이요. 어찌 나오긴 했는데 자꾸 아픔이 나네.
0: 오셨어요? 일찍 들어오셨네요.
3: 저보다 먼저 오신 것 같은데요. 매번 일찍 와서 문 열어줘서 고마워요.
0: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 와보니 저보다 하나님이 더 빨리 와 계시던데 뭘.
2: 그렇구만. 하나님, 난 하나님보다 잠이 먼저네요. 죄송합니다.
1: 양손을 모으고 고개 숙인 사람들. 그제서야 먼동이 밝아온다. 그때 교회 앞을 지나던 김도환이 걸음을 멈추고 창문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4: 뭐 한다고 이 새벽부터 저러고들 있어. 살기도 바쁘고.

0: 자자자 오늘 작업 인원은 20명. 먼저 온 사람부터 순서대로. 근데 동네 아주머니는 무슨 일 있어? 왜 안 보여?
1: 그러게요.
2: 아이고 늦어서 죄송해요.

0: 왔는데. 아이고.
1: 아줌마, 일찍 일찍 와요. 애들 밥값이라도 벌어야 된다면서. 오늘만 봐드린 겁니다. 다음에 일찍 와서 주세요.
0: 맞아요, 맞아요. 고마워요, 관리자님.
1: 자, 새벽반 입장. 빨리빨리 들어가세요.
2: 교회 갔다 왔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봤어요.
0: 아, 그래요?
2: 다음엔 더 일찍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농번기도 끝나서 사람들 다 이쪽으로 일하러 오는 거 봐요. 이제 쉽지 않을 거예요.
0: 그래야겠네. 좀 더 일찍 일어나야겠어.
2: 여기만큼 주는 공장도 없어요. 이런 좋은 일자리를 두고도. 하여튼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상해. 아니, 돈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말이 돼요? 아, 참.
3: 도환의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도환과 함께 비웃었다. 하지만 동네의 새벽 기도는 점점 길어졌고 일하는 날보다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다. 사람들은 바보 같다며 조롱했으나 복례는 그저 미소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4: 아, 도환 씨, 그 무거워. 혼자 하지 말고 좀 같이 해, 어?
5: 아유, 뭐 이 정도 가지고 둘이 들어와. 아유, 아유, 이건. 아이고, 꽤 무겁네.
4: 몸살이 해야지. 그러다 고장나면 아무 일도 못해.
5: 아유, 걱정 마셔. 내 어릴 적 별명이 그 힘이 세다고 장사였어요, 장사. 몸살이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보셨죠?
3: 그 순간 발이 돌에 걸리고 균형이 무너지며 넘어진다.
4: 아파 도원씨 괜찮아? 큰일 났네 이거. 어? 아, 여기 좀 와봐요. 좀 사람들 이거. 아, 사람이 다쳤어. 어?

0: 아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니까. 팔도 못 쓰는데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
1: 일당에 적어도 괜찮아요. 뭐라도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예?
0: 아이,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에휴, 그 사정받으다 나까지 잘리면 어떡하려고.
1: 아니, 내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도 열심히 하다 다친 거잖아요. 안 그래요?
0: 아니, 이렇게 자꾸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나오지 마. 다른 일 알아보라든지 해.
1: 저기, 잠시. 아, 잠깐만. 새벽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한 날이 며칠인데 팔 좀 못 쓴다고 버려버려? 에이씨, 우라질 놈들. 대체 이게 뭐야?
2: 팔 왜 이렇게 된 거야?
1: 뭐요? 일하다 넘어지면서 완전 박살났어요. 내일부터 나오지도 말랍니다. 더러운 놈들. 그래, 내 여기 다시는 오나 봐라.
2: 당장 다른 일 하기도 힘들 텐데. 자자자, 이거라도 받고 며칠 쉬면서 다른 일도 알아보고 해.
1: 아줌마,
2: 내가 형편이 넉넉했으면 더 줬을 텐데 나도 고만고만해서. 나 이게 전부야.
1: 아니, 이걸 왜 줘요? 아줌마는 나보다 더 못 버는 거 아는데.
2: 나는 팔다리 성하니까 다른 잡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 자넨 쉬어야지. 더 이상 잔소리 말고 얼른 받아.
1: 야, 이 아줌마가 진짜.
3: 그날 저녁 도화는 복례가 준 쌈짓돈을 들고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샌 도화는 걷다 보니 어느덧 교회 문 앞에 도착한다.
1: 본인도 힘들면서 이런 걸 왜 주는 거야? 참나, 나보다 더 못 벌면서. 아니, 그리고 왜 맨날 웃고 다니는 거야? 뭐가 좋다고? 하루하루 얻어맞듯이 사는 인생이면서 왜 웃지?
4: 어? 안녕하세요. 교회 오신 거예요?
1: 아, 그게 새벽에 일어나도 할 것도 없고 뭐 그냥 산책 겸 걷다 보니까.
4: 에이, 어쨌든 여기 오신 거면 기도하러 오신 것 같은데.
1: 아, 아니요, 전 기도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고요. 아, 그냥 구경 좀 할까 해서요.
5: 그럼 안으로 들어오세요. 구경은 안에서 해야죠.
2: 잘 왔네. 같이 들어가요.
3: 그렇게 새벽 기도를 구경하는 김도환. 무릎을 꿇은 사람, 앉아서 조용히.

0: 이 두 손에 모은 사람,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알 수 없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진다.
1: 매일 이러고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 그래, 기도 한번 해보지 뭐. 그래요 하나님, 진짜 계시다면 얘기 좀 해봅시다. 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에?

0: 오랫동안 뭔가 기도하던데?
1: 뭐 그냥 따라해봤어요. 억울한 마음 털어놓으니까 뭐 속 시원하긴 한데 이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0: 그래, 달라지진 않아.
1: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일도 포기하면서?
0: 아, 나도 돈 필요하지. 잡일하는 것보다 공장 일당이 더 큰 것도 알고. 근데 감사해서 이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
1: 감사요?
0: 응.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하지.
1: 아니, 지금 이게 잘 살고 있는 거라고요? 아,
0: 그럼.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매일 새벽 그분 앞에 나와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면 항상 나를 이끄시고 돌보고 계심을 알 수 있거든. 그건 어떤 돈으로도 못 사는 큰 평안이야.
1: 참나, 현실은 똑같은데 마음은 편하다.
0: 도환 씨 말이 맞아. 현실은 똑같아. 똑같이 힘든 날이고 똑같이 어려운 날도 많아. 그런데 덜 흔들려. 덜 외롭고 덜 불안하고. 왜냐면 내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1: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뤄주지 않아도 감사하다?
0: 내 삶이 그분 안에 있잖아. 이게 진정한 복인 거지.
1: 혹시나 해서 오늘 여기 와봤는데 역시 잘 모르겠네요. 괜히 온 것 같아요. 당장 다른 일이라도 찾으러 가는 게 낫겠어요.
2: 도환은 그렇게 문 밖을 나간다. 복례는 여전히 교회에 앉아 다시 기도를 시작한다.
0: 하나님, 도환 씨 마음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기댈 곳 없이 혼자 살아내야 하니까. 일이라도 없으면 무너질 것 같은 마음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 주님, 당신이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2: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돈보다 기도가 먼저고 이득보다 손해의 길을 가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사람들. 하루를 여는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을 먼저 의지한다는 마음의 표현이었고 모든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려놓는 고백이었다. 어느덧 새벽 기도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한국 교회 안에 대표적인 신앙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눈을 뜨며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4화 새벽기도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2절 말씀을 본문으로 목자를 따라가면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시편 23편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참된 목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목자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목자를 따라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첫 번째는 뭘 만나죠? 푸른 풀밭을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나는 게 있습니다. 뭘 만날까요? 네, 쉴만한 물가를 만납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띄워놔 보십시오. 시편 23편을 아니 방금 두 가지 23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것은 시입니다. 시. 시는 은유적이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 자칫 잘못 읽으면 진짜 실제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 시를 해석하려고 하면 조금 오류가 생깁니다. 다윗이 자신의 형편을 자신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풀밭에 눕게 된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된다. 요 두 가지가 핵심인데 첫 번째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풀밭을 만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도대체 푸른 풀밭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이런 사진을 떠올립니다. 예, 이렇게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대관령 목장처럼 저 유럽이나 뉴질랜드나 뭐 이 호주나 이런 초장이 쫙 우거져 있고 거기에 양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그냥 사진만 딱 봐도 그림만 봐도 뭔가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이런 장면을 연상하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저런 저택과 같은 곳으로 쫙 인도해 주시고 저런 초장 위에 그냥 양이 편안하게 한가롭게 풀을 뜯고 물을 마시면서 필요하면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나의 삶의 환경을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소원과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이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할 때 이 푸른 풀밭이 과연 그런 곳일까? 유럽이나 이 뭐 호주나 이런 곳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에 지금 이런 장면이 펼쳐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예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여기 들이 어딜까요? 지금 예수님도 양을 비유하고 있는데 같은 땅이에요. 같은 땅. 다윗은 구약이고 예수님은 신약. 같은 땅에서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갔다. 이 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에르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에르모스는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Wilderness. 그러니까 이 들은 풀이 무성하게 있는 쉴만한 물가가 있는 아주 좋은 초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Wilderness. 버려진 땅이고 황무지고 광야 메마른 땅이에요. 이런 곳에 99마리를 두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는 광야를 이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미드 뭐라고요? 미드바르르 나베라는 경용으로 쓰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이나 또 풀밭이라고 할 때도 미드바르 나베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광야와 풀밭은 완전 다른 의미잖아요. 서로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광야도 풀밭이고 풀밭도 광야고 그렇게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다윗이 그 시대에 구약 그 시대에 목자와 양을 비유하면서 내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이 푸른 풀밭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 위에 양들이 풀을 뜯는 그런 멋진 환경 아름다운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푸른 풀밭은 메마른 땅이고 광야와 같은 땅이고 그 푸른 풀밭은 시편 23편의 푸른 풀밭은 히브리어 데쉐입니다. 데쉐. 이 데쉐라고 하는 말은 연한 풀, 새 풀, 새로 돋아난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초장은 상상을 할 수 없고 1년 중에 6개월은 금기기 때문에 완전 광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조금 푸르름을 볼 수 있을 때는 10월부터 우기라서 비가 내리는데 10월에 비가 쫙 쏟아지면 그 비 때문에 그 광야 같은 땅에서 그것도 전 지역이 아니고 일정한 지역에서 뽀송뽀송뽀송 마치 머리를 싹 밀고 나면 며칠이 지나면 거기에서 뭐죠? 고슴도치처럼 뽀송뽀송뽀송 올라오는 것처럼 수영 깎고 나면 조금씩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연한 풀이 조금씩 올라와 있는 요게 대쉐 연한 풀이에요. 사실 원어에는 풀은이라는 말이 없어요. 정확하게 해석하면 연한 풀, 방금 돋아나는 움돋는 풀 이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럼 그곳에서 뭐가 좋다고 광야 땅 제일 좋은 풀밭이라 해봤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조금씩 조금씩 돋아나는 그 흙이나 돌이나 같이 막 섞여져 있는 거기에서 조금 푸르게 돋아나는 거기에 그곳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환경적으로 지금 내 현실적으로 초장과 같은 그런 곳으로 쫙 펼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침대를 주시고 한 끼 식사할 때마다 진수성찬으로 쫙 차려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록 내 삶이 팍팍하지만 비록 내 현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비록 나의 걸음걸음이 메마른 땅을 지나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지만 목자와 함께 한다면 그 목자로 인해서 여러분 거기에 눕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로 인해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 잘 눕지 않아요. 아까 사진도 누워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양들이 누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누울까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첫 번째는 배가 불러야 합니다. 우리도 배부르면 좀 눕고 싶잖아요. 양도 비슷해요. 두 번째는 양들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 돼요. 아, 저놈이 내 누워있는 거 보고 트립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함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누울 수가 없어요. 편안해 눕습니다. 세 번째는 날파리나 모기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때. 예, 누워서 잠을 자려고 탁 하는데 뭐 날파리가 코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병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됩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 사나운 맹수가 쳐들어오지?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잠을 잘 수 없어요. 목자가 딱 지키고 있는 것을 느낄 때. 그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거죠. 배가 부를 때, 갈등이 없을 때, 벌레가 없을 때, 두려움이 없을 때.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가 나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자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때로는 광야 같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좋은 곳이라고 하면 비가 내려서 조금 새싹이 연한 새싹이 조금씩 조금씩 돋아난 그곳이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울 때는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배가 불러야 하고 갈등이 없어야 하고 또 벌레나 이런 곤충으로부터 공격이 없어야 하고 맹수들로부터 안전함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눕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이 네 가지 은혜를 충족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목자를 모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누리는 은혜요 복인 것이죠. 우리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환경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면 결국 여러분 거기에서는 참 만족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매 새끼 진수성찬을 쫙 차려놓고 그렇게 식사 자리에 앉지만 돈을 주고 그 식사를 살 수는 있지만 입맛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침대를 내 집에 돈 주고 들여놓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침대 위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단잠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쫙 초장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비록 내 평생의 삶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목자 대신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 가운데 평안히 눕기도 하고 평안히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요 복인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참 목자이신 주님께로 오라고 그리하면 주님께서 참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요동침을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판단을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을 목자 되신 주님께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평안함과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내면 가운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참 쉼과 안식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도 맞닥뜨리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원수들로부터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도 돼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했는데 어떤 행편 가운데서든지 목자 대신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니 광야도 푸른 풀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놀라운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참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자를 따라가면 이런 푸른 풀밭에 눕게 되고 두 번째는요, 쉴만한 물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납니다. 쉴만한 물가.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에서 쉴만한 물가는 메누하의 물가라는 의미인데 이 메누하의 물가는 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쉼, 휴식. 그냥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의 쉼터라는 의미가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내면적인 의미예요. 단순히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다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하고 쉼을 누리는 그 치레의 쉼, 그런 의미보다 마음에 있는 고요, 샬롬, 행복, 내 내면 가운데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확 일어나는 그 소망, 요게 마누아의 물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푸른 풀밭을 만날 뿐만 아니라 마누아의 물가,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데 이 마누아의 물가, 쉴만한 물가는 단순히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는 이 물가 졸졸졸졸 물이 흐르고 거기에 발을 담그고 그렇게 그냥 일시적으로 아우 시원해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내면 가운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아름답게 임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쉴만한 물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아니 이 광야에 중동지역에 무슨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 졸졸졸 흐르는 냇가처럼 이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다윗이 말하는 이 쉴만한 물가는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지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이 말씀에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슬입니다. 뭐라고요? 이슬. 광야는 낮과 밤의 온도 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에게 이슬을 먹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 양들을 깨워서 이슬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이게 중동에서 있는 목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이슬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여러분 서두에 이 시편 23편을 목자와 실제 양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면 해석이 안 된다 그랬죠. 다윗은 목자와 양을 비유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푸른 초장에 눕는 것처럼 참 평안함으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쉴만한 물가인데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슬은 날마다 내리는 거죠. 이슬의 특징이 뭡니까? 밤에만 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눈물의 이 골짜기를 지나고 지나고 지나서 희망의 새벽을 맞이할 때 되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슬의 은혜로 흠뻑 젖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이슬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요.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합격하고 이렇게 잘 됐다. 소낙비 같은 은혜가 막 소리로 들려지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그냥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슬은 소리가 없어요. 밤에 내리는데 언제 내렸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광야를 지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인 것이죠. 비록 다른 사람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처럼 간증할 거리는 기적적인 그런 간증거리는 별로 없다 할지라도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 이슬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슬은 매일 내립니다. 하도록 그러지 않습니다. 비는 이 중동지역에 1년에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강우량이 늘 적습니다. 그러나 이슬은 하루도 그러지 않고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겠지만 매일 365일 내리는 것이 이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더니 그분이 내 인생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실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슬의 은혜로 내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광야길 가운데에서 걸음걸음 걸어갈 때 이슬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슬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웅덩이. 이스라엘은 집안이 스케암으로 되어 있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사명 중에 하나는 1년에 6개월 절반이 금기기 때문에 비가 없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이 양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을 먹일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평소에 비가 올 때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발하지 않도록 그 위에 다른 목자들이 모르게 이렇게 은폐 물로 딱 덮어두는 거죠. 자기만 알 수 있도록 곳곳에 넓은 곳에 그렇게 해서 물을 저장했다가 내 양이 목말라 할 때 금기일 때 이런 그 웅덩이로 인도를 해서 거기에서 물을 먹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목자의 사명인 것이지. 바로 이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웅덩이의 은혜, 하나님께서 살짝 감추어 놓으신 그 은혜 때문에 감동,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데 완전 동서남북 다 막혀버렸는데 이제 이것으로 우리 가정은 끝이구나. 이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여기까지 그렇게 하고 딱 포기하고 손 놓았는데 어디선가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예? 뭐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웅덩이의 은혜죠. 어깨를 턱 떨구고 낙심좌절하면서 그냥 밖에 나갔는데 누군가를 잊고 있었던 내 전화번호 속에도 가물가물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그것이 막혀버렸는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웅덩이의 은혜죠. 내 힘으로는 동서남북 바라봐도 다 광야고 메마른 땅인데 그 땅 가운데

0: 꼬리 없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이슬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웅덩이의 은혜가 있기에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오아시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류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서 엘림이 바로 오아시스예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쓴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여러분 바닷물을 가지고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엘림을 만났는데 이 엘림이 오아시스 중에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는 쉬어가는 곳입니다. 물이 있는 곳입니다. 생수가 터지는 곳입니다. 이 오아시스는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곳이고 거기에서 다시 에너지와 힘을 충전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아시스입니다. 바로 쉴만한 물가, 광야에서 만나는 쉴만한 물가가 바로 이 오아시스, 이슬이요 웅덩이요 궁극적으로는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날 때 참 오아시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좀 요약합니다. 지금 다윗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푸른풀밭, 쉴만한 푸른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푸른풀밭은 초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광야고 메마른 땅이고 좋게 해석해봤자 연하게 돋아나는 순 정도.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이슬이라 그랬습니다.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오아시스라 그랬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양들을 데리고 가서 마음껏 먹일 수 있는 그런 저수지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길 가운데 여러분 우리 내면을 황폐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래서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고 오늘도 바카스를 마치지 않고는 출근하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고 여러분 이런 인생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이 뭔가 나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을 목자로 삼으려고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내면에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요 복인 것이지요.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7-3131번 마산 3일교회나

0: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7월 2일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이브로 찬양하는 라디오 예배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 지금 예배 지금 못 드리는 분들, 안 드리는 분들, 교회를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께서 이 라디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꼭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라디오 여러분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일터, 또 산책하는, 운동하는 곳. 자, 어디십니까? 버스 안이 될 수도 있고 전철 안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장소를 예배 장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소리 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시면서 기도도 되면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문자로 보내십시오. 샵 1069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무료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샵 1069,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 여러분의 상황,

0: 기도 제목, 신청곡들 남겨주시면 함께 라이브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이 찬양이 참 입에서 계속 흥얼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런 곡도 좋고요. 옛날에 내가 이 곡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다, 그런 사연과 함께 그 곡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도 좋고요, 복음성가도 좋습니다. 우리 익숙한 곡 같이 소리내서 저희는 이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은 계시는 곳에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라디오 예배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권사님, 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한 주 또 잘 보내셨죠?
1: 네.
0: 한 주가 그냥 지나가죠? 그렇죠?
1: 네, 시간이 너무
0: 그러면서
1: 빠르게.
0: 이제 7월이 왔습니다. 7월이. 네. 7월이 오니까 이제 아직은 못 느끼겠는데 이제 더 더워지겠죠?
1: 네.
0: 우리 이제 영육간에 건강 잘 여러분께서 주의하시고,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 시간 또 여러분의 받는 은혜들 나눠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1: 아멘.
0: 혹시 교회를 내가 지금 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샵 1069번으로 교회 방학, 그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세희 권사님.
1: 네.
0: 오늘 첫 곡 어떤 곡 부를까요?
1: 네,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0: 어떻게 이게 고르게 됐어요?
1: 이번 주에 네. 이 곡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들었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조금 은혜가 스스로 좀 은혜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새끼라에 가서 좀 같이 은혜를 나눠야겠다, 같이 네네, 불러야겠다는 네네, 생각이 네네. 들어서 선곡했습니다.
0: 네. 아까 이제 방송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권사님이 참 그 요즘 곡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0: 저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1: 네.
0: 교회에서 이런 곡들을 진짜 많이 부르시나 봐요.
1: 아, 예, 그 동기들이랑도 많이 부르고 저희 예. 찬양팀에서도 많이
0: 그렇구나.
1: 불렀던 찬양입니다.
0: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곡인데,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런 찬양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도 잘 또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보시면서 라디오 앱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라디오 예배 시작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1: 아멘.
0: 하나님,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희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신실하신 주님, 내 삶 속에 항상 주님께서 거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 주님을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1: 아멘.
0: 특별히 지금 잠깐 교회를 방학하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사랑해요.

0: 아멘.
1: 아멘. 자,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 찬양한 주님의 선하심 첫 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로 이렇게 건반에 맞춰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도 소리 내서 같이 찬양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시작하면서 이곳저곳에서 오고 계시는데요. 구미에서, 양평에서, 대구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출첵하신다고 1484번님 앱으로 듣고 계십니다. 또 일찍 퇴근해서 집에서 듣고 있는 의정부의 8008번님도 있고요. 인천 남동구, 파주에서 포크레인 작업하면서 출석 체크하셨어요. 5969번님 고맙습니다. 서천에서 또 듣고 계시고 자, 이분도 의정부에서 한 주 기다리고 찬양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또 아유, 남편의 부도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일어서려고 애쓰고 계시는 4446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네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꼭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371번님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고 보고 있나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가 김세희 권사님이 저랑 처음 만났을 때 첫 곡 아닌가요?
0: 네, 맞습니다.
1: 맞죠? 준비해야겠는데요. 네. 8371번님의 신청곡. 7512번님도 오셨네요. 논산입니다. 조금 전에 아들이 훈련소 입소했어요. 모든 훈련병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호야 화이팅! 하고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신 7512번님 우리 재호 형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길 소망해 봅니다. 부산에서 청취하면서 또 0720번님도 계시고 익산에서 출석 체크 사무실에서 속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8066번님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2640번님 2640번
0: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0: 새끼라 시간이 될 때 즐겁게 잘 듣고 있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킨 지 거의 5년이 되었어요. 삶의 현장이 바뀌다 보니 마음을 다시 먹는 게 너무 어렵네요.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에도 늘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감사드리며 유튜브 찬양과 설교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아멘.
1: 5년 지금 방학이시구나. 2640번님. 삶의 현장이 바뀌다 보니까 어렵다. 꼭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교제도 하고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2640번님. 자, 이 시간에 우리 건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지난주에도 이제 선곡했고 짧게 또 멘트 했었잖아요. 그쵸?
2: 네, 맞아요. 예,
1: 자, 오늘 어떤 곡 가지고 왔는지.
2: 예. 오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가지고 왔는데요.
1: 네네.
2: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 이 찬양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새끼라에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1: 네, 참 이 좋으신 하나님, 저는 이런 찬양이 참 좋아요. 짧고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부를 수 있는.
0: 예.
1: 예. 옛날 사람인가?
0: 아니다.
1: 옛날 사람인가?
0: 아니다.
1: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방송 직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극동방송 13개 지사가 있는데 저희가 항상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직원 예배. 예배를 끝낼 때 저희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God is so good. 영어로 찬양합니다. 엄청 쉽거든요. 네, God is so good.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김진아 집사님이 신청한 곡입니다. 뭐 짧은 고백이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기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좋은 거 주시려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죠.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7월 둘째 날 목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요즘 남편이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오고 가며 감사를 드려요. 함께 듣고 있는 극동방송 남편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7435번님의 가정 화이팅 응원합니다. 우리 김세희 권사님 찬양 들으니까 내 마음 온통 흔들어 놓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8533번님 오셨고요. 대전에서 작년에 요양병원에서 전도 요청하신 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를 집에서 케어하고 모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뒤에 요즘은 직장일로 오래간만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군요. 잘 오셨습니다. 전주에서 다른 동으로 이사하면서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고 있다고 우리 1276번님 띄엄띄엄 나빠요 나빠. 예. 한결같이 쭉쭉 이렇게 다시 오십시오. 2607번님 코로나 터지기 전에 수요예배 찬양 인도위에서 교회 걸어가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친다고 느껴지던 그때 이어폰에서 들려오던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참 평안해지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라고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도 한번 준비하도록 할게요.

0: 놀이터에서 듣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서 찬양 따라 부르고 있다고. 초등학교 1학년 딸과 함께 있는데요. 딸이 일찍 마쳐서 놀이터 세 곳에 투어하고 지금 마지막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이렇게 소리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예배예요. 저희만 찬양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1대1로 만나고요. 이 시간에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계신다면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선물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앞에서 신청하신 분이 계시죠. 처음에 우리 권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1: 네.
0: 떨리는 목소리로 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듯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시간에 말씀 앞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처음으로 우리 김세희 권사님 떨리는 목소리로 찬양을 그때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0: 네.
1: 그때 이제 말씀 앞에서 이 곡을 탁 부를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시는데 그 찬양에 힘이 있어 가지고요. 이분하고 앞으로 라디오 앱에 계속 쭉쭉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0: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1: 그러니까요. 예. 말씀 앞에서 우리 김진아 집사님이 일 모르는 곡인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잘 이렇게 또 건반을 쳐 주셔 가지고 너무 또 감사합니다. 기도로 라디오 예배를 시작하는 게 너무 좋다고 시흥에서 또 3560번님 또 함께하고 계시네요. 논산에서도 드디어 이번 주부터 교회 가기로 했다고.
0: 와.
1: 2년 방학을 끝내신다고.
0: 축하드립니다.
1: 지난 4월에 저하고 통화했던 분인데 드디어 이제 가십니다.
0: 세상에. 할렐루야.
1: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세종에서 듣고 계시면서 찬양 너무 좋다고. 요즘 친정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요. 가사 찬송가를 신청해 주셨군요. 수원에서 7395번님 이렇게 또 신청을 해 주셨고요.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라디오 예배 시간에 이 곡 신청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울산에서 찬양 예배 함께 하고 계시고 항상 운전 중에 문자를 못 보내고 있다가 오늘 사무실에서 듣고 계시면서 은혜로운 찬양과 따뜻한 위로로 함께하고 계신 0691번님도 오셨고요. 김세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사 주셔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만져주시는 은혜의 찬양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 난다고. 남양주에서 듣고 계신다고요.
0: 감사합니다.
1: 제가 아는 분도요 김세희 권사님하고 같이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난대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0: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나
1: 그러니까요.
0: 봅니다.
1: 그 목소리도 참 신기해요. 네. 똑같은 목소리가 없어요. 달라요 이렇게. 네. 자,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 힘들고 지치고 막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일어나게 하시고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고 힘내시고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3시 35분 지나고 있어요. 참 라디오 앱에 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시더라고요.
2: 네.
0: 그렇죠. 사연 많죠.
2: 네.
0: 신청곡도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주님의 선하심 찬양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했다고 5035번이 오늘 첫 곡 권사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같이 찬양하셨네요. 말씀 앞에서 멜로디와 가사 너무 은혜예요. 창원에서 구미로 퇴근하면서 라디오 앱에 드리고 계십니다. 1484번이 모셨네요.
3: 저는 오늘 이 하루도 찬양 들으면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납니다. 제가 광명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직장 이직하면서 전주로 와 있습니다. 직업이 고속버스 승무원이라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주 주일 쉬는 날이어서 누나가 다니고 있는 익산에 있는 교회 나가려 합니다. 이제 곧 대구에서 전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면서 가겠습니다. 아멘.
0: 오, 그렇군요. 요약 한번 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 막 악보 찾느라고.
3: 예. 원래 광명에 있는 교회에 다니셨다가 전주로 예. 지금 와 계시는데 고속버스 승무원이시래요. 예. 그래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가 힘든데 이번 주 주일에 쉬는 날이셔서 남자분이신가 봐요. 누나가 다니고 있는 익산에 있는 교회에 나가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0: 그래요. 예. 앞으로 어디 있든지 꼭 예배 끊이지 않고 잘 들이시는 우리 1484번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받은 은혜 신청곡들 받고 있는데 아까 이 곡 신청하신 분이 계셨는데 아까 찾았는데 제가 좀 놓쳤네요. 0803번님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 정리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남편의 재취업 사춘기아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을까 싶을 때 어김없이 고난은 다가오죠. 하나님이 놀라운 또 계획을 믿는다고.
3: 아멘.
0: 남편과 믿지 않는 자녀들 꼭 구원받길 기도한다고 이렇게 또 보내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7010번님 마산에서 듣고 계시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업 7010번님 새로운 환경 덕분에 미리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를 맞이하는 습관 가지게 됐다고요. 그렇구나. 자,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곡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3: 아멘.
0: 같이 고백하시죠. 목포에서도 듣고 계시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오고 계십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죠.

0: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참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막 바라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꿈하고 내 비전이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1: 아멘.
0: 하나님이 얼마나 밀어주시겠어요. 네.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거든요. 너는 꿈이 뭐야 하면 애들이 이제 없을 경우가 많은데 네. 꿈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그 비전과 꿈이 하나님께 꿈과 비전이 잘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1: 아멘.
0: 참 귀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동탄 주님이 저를 안아주신 것 같아요. 5376번님 아유 우리 대전 김밥집 우리 사장님 오셨네요. 아 요즘 힘든 일이 있으시구나. 아이고 힘든 일이 있어요? 아 그래서 또 이 곡을 아까 누가 신청하셨나 보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잡아주시는 분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곡 이 곡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7897번님 오늘 처음 문자 주셨네요.
1: 오늘 처음 보내는 문자인 것 같아요. 어린이집 교사인 엄마는 오늘로 6개월이 된 딸아이와 함께 퇴근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감사함을 기도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박미선 감사가 흘러나와 신청하면 들어주실까요?
0: 박미선 그 박미선 이 박미선인지 모르겠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음 이 곡은 한번 보고 다음번에 저희가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문제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됐어요. 방 한 칸을 내어드릴 수 있음을 기도로 그렇게 기도가 변했어요. 주님을 이렇게 주님은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네요 라고 8417번이 모셨어요.
1: 아멘.
0: 외근 갔다가 회사 복귀하는 길에 들으면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듣고 펑펑 울었었어요. 7391번님 또 출근 시간 바뀌어서 퇴근하고 집안일하면서 오후에 찬양 너무 좋습니다. 5060번님 몸 아파서 27년째 누워있습니다. 극동방송 그래도 듣고 우리 0786번님 네 자 이 곡 우리 함께 부르면서 다시 일어나시죠.

0: 아멘.
1: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청주 가경동에서 듣고 계시네요. 남편 택배도 오면서 새끼아라를 듣는데요. 어느 회사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곳에 저희 라디오를 크게 볼륨을 올려서 듣게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듣는 찬양이겠지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 아멘. 고맙습니다. 요즘 청주, 충주, 이 충북 지역의 극동방송 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남동생 혈액암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오늘 찬양 눈물 나고 마음 아파요. 예, 231번님 꼭 힘내십시오. 자, 많은 분들 신청곡들 주시는데요. 우리 신청곡을 다 소화하기는 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오늘 마지막 찬양은 오늘 초반에 신청한 곡인데요.

가장 우리 삶에서 필요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꼭 느끼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고 잠깐 떠나 있는 분들, 이 하나님 사랑 꼭 깨닫고 느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라디오 앱에 고현교회 김진아 집사님, 또 안산교회 김세희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시면서 조초연출 김인수도 불러갑니다. 고맙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지는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 게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에 계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에 계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답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께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9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람이 보인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한 사람이 건축 현장에서 똑같이 돌을 깎고 있는 세 명의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계십니까? 첫 번째 석공은 보면 모릅니까? 먹고 살려고 돌을 깎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공은 저는 최고의 석공 기술로 돌을 깎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공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엄청난 대성당을 짓는데 일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돌을 깎고 있지만 이 세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것, 한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봤다면 세 번째 사람은 완성될 작품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시야가 달라지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야가 넓어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뭐 우주 비행이라도 여행이라도 한번 좀 갔다 와야 될까요? 네. 그러나 우주에 가지 않아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나를 우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시선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안내하는 곳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장착할 것이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그렇지 못한 시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 보이는 신앙. 바로 이 사울 왕의 시선, 신앙인데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만큼 더 컸더라. 예, 부럽죠. 그렇죠. 네. 누구보다 잘생겼고 키도 머리 하나가 더 있대요. 또 보면 뭐 군사적 능력도 있고 실제 경험도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골리앗과 싸울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 가장 적합한 사람은 사울왕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골리앗 앞에선 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건 사실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뭐 여러 가지 전쟁을 다 치러봤어요.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 믿음의 문제, 시선의 문제. 이건 골리앗 앞에서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좀 사울은 시선의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또 그는 왕의 취임식 날 온 백성이 모여서 새 왕을 맞이하려고 할 때 이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결국 하나님

하나님이 찾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내셨어요. 사실 이 두 장면만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두 장면만을 보자면 우리가 뭐 실제 생활이나 또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게 뭐냐면 바로 겸손과 열등감에 대해서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 겸손인지, 무엇이 열등감인지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뭐 끝에는 다르겠지만 처음 시작 이 겉을 보면 둘은 시작점은 좀 비슷해요. 보면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나 이 둘은 완전히 다른데요. 이 사울을 통해서 이 둘을 좀 비교해 보자면 첫 번째로 사실에 대한 왜곡이 있다네요. 사실에 대한 왜곡. 겸손은 사실을 왜곡하진 않아요. 나는 뭐 이런 이런 상태지만 좀 뭐 나의 어떤 상황은 그냥 이렇고 이렇지만 나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왜곡하지 않지만 열등감의 문제는 사실 자체를 왜곡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 9장 1절에서 성경은 이 사울의 아버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이 유력하다는 단어의 표현은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룻기의 보아스도 유력한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은 결코 보잘것없는 그런 가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자기 가족을 뭐라고 하냐면 이 미약하다. 미약. 이건 겸손이 아니라 이건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 이 미약하다라는 단어는요. 너무 작아서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발언권조차 없는 아주 그런 자기 비하. 예. 자기 비하의 아주 그런 심각한 그런 예. 이 사실 왜곡이란 사실 왜곡. 자기 비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정확한 자기 판단이라면 열등감은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을 비하합니다. 또 둘째 무엇이 있는가? 겸손은 내려놓음이 있다면 이 이후에 결과적으로 겸손은 내려놓음이 있다면 열등감의 이 결과는 질투의 질투. 만약 사울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자격이 없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왕이 됐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중에 다윗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나 이 열등감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이후에 나타나는 그 행동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질투가 폭발했다는 CS 루이스는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은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즉 이 성경적 겸손이란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줄어든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열등감은 나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나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극도로 자기를 비하하고 부정적인 미래에 생각하고 사실 자체까지 왜곡하면서 내 가족, 뭐 내 삶은 온통 불행하다, 불행하다, 망했다, 끝났다. 조금만 이제 안 돼도 조금만 안 돼도. 그리고 문제는 뭐냐? 조금만 또 잘 되면, 조금만 잘 되면 바로 또 교만해져서 남 깔보고 막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막 예, 교만의 극치를 달리게 돼. 이 교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죄의 근본인데 사실 교만과 열등감은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동일한 선상에. 예. 동일한 선상에서 이 나란 사람이 조금만 안 되면 열등하는 거고 예,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이게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교만은 열등감이고 열등감이 교만입니다. 가장 열등감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결국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열등감은 교만은 자신의 처지에만 급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열등감은 결국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 두려워하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이것도 성경에는 두려움이라고 번역되었는데 또
여기 이 사울의 두려움은 이 하타라는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산산이 부서지고 완전히 꺾이다 그런 뜻이에요. 즉 이미 싸우기도 전에 골리앗의 외형과 무기와 과거의 어떤 전투력 그런 소문 그것을 보고는 이미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다 쓰고 비극적인 미래 다 그리고 이미 두려움에 빠져서 산산이 부서지고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그렇게 언제나 자신에게 향하고 또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불순종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의 이 마지막 부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고 그래 알았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걸 알겠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좀 왕대접 좀 해주십시오. 열등감의 가장 큰 비극이 하나님이 날 버리고 어떻게 되고 알겠고 됐고 그건 됐고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다윗의 겸손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잘 나타납니다. 그가 도망갈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도 같이 가지고 나왔는데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 우리 왕이 지금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데 이 언약궤라도 가지고 가자. 이 하나님의 이 영광 아닙니까? 현현.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 도로 갖다 놔라. 도로 갖다 놔라.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왕이 사도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가장 최악의 비극의 상황 때에도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임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도로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혹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가 선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적 겸손은 언제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비극을 만나도 비극이 비극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계시니까 아직 비극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보이는 문제는요. 자, 보시면 사울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사울도 사람이 보여. 사람이 보여. 그런데 이 시선, 이 사람을 보는 것은 건강한 시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나를 무시하냐, 나를 좋아하냐, 나를 싫어하냐. 이 시선은 좋은 시선, 건강한 시선이 아니에요. 이 피아식별의 의미로만 바라봐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좋아하나 싫어하나. 그리고 또 경쟁 상대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계속 비교하고 나보다 나으면, 나보다 더 괜찮으면 자격지심 질투하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도 골리앗만 본 게 아니라 그에게도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7장 46절에서 47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도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의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알려줄 사람들로 보인다는. 이 시선은요. 나를 평가하는 시선도 없어요. 경쟁자의 시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모르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로 보인다는. 그러니까 두

두 사람 다 사람들이 보였지만 이 시선의 기준점이 다르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시선의 기준점이 다르면요.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근데 사실 이 다윗의 이러한 다른 사람을 향한 기준점은 이 훈련된 기준점입니다. 근데 이 훈련 방식이 참 독특한데요. 우리가 배워야 될 훈련 방식이에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훈련되었다. 즉 다른 사람의 시선이 전혀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느끼는 하나님의 시선만을 느끼는 훈련이 이 광야에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아들이라 가지고 그저 그냥 일꾼 중에 하나예요. 그냥 재산 중에 하나예요. 뭐 바라는 것도 없어.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나 하고 앉아 양을 친구 삼아 양을 치며 살아가요.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물어가면 그 사자나 곰을 치고 죽이고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미 목숨을 건 전투였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그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자신보다 더 강하신 저 곰보다 강하고 사자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양 한 마리 물어가면 아니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면 그 놔줘야 돼. 그냥 그렇게 한 마리 희생시켜야지 나도 살고 나머지 양도 살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니까 양 한 마리도 버리지 않고 다 구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니까 내가 죽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에 뭐가 보이냐면 내가 지켜야 할 양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양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양이 보이는 거예요. 사자나 곰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골리앗 앞에서도 똑같이 통해요. 다윗의 목적은 골리앗이 아니에요. 사울을 포함하여 모두가 골리앗 어떻게 죽이냐. 못 죽인다. 목표가 골리앗인데 다윗의 목적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그냥 넌 이미 죽었다는 거, 넌 이미 죽었다는 거.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겼다. 넌 끝났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가고 다윗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다. 온 땅이 알게 하겠다. 저 두려웠던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저 이방 백성도 다 알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사람이 보여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보이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당연하게도 인생의 목적도 달라져요. 결론입니다. 데이비스라는 신학자의 말은 시선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했고 다윗은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했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낸다. 모든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모든 일이 쉬워져요. 저 우주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되면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면 모든 것을 보는 게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골리앗의 정체는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대의 골리앗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이 시대의 골리앗 하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넘어야 될 산들, 나를 가로막는 문제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고통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이것이 다 골리앗이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골리앗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울에게 있어서 진짜 골리앗은 블레셋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키 3m가 넘는 그 괴물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울의 문제는 사울이 잃어버린 것. 사울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의 열등감,
자기를 향한 자기 집착, 자신을 향한 왜곡된 시선,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 질투심, 막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막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즉 골리앗이 하나님을 가로막은 게 아니야.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어요. 골리앗은 바로 나야, 나. 나. 이 시대 골리앗은. 내가 아니라 내가 넘어야 될 저 산들, 뭐 다른 것들 그 상황들이 아니고, 그렇게 이거를 문제를 해석, 이 의미를 부여하고 헤쳐나가려면요. 이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돼요. 나는 그대로 있고, 뭐 상황들 저거 뛰어넘게 하소서. 아무 문제 해결 안 돼요. 상황들은 문제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들도 아니에요. 골리앗이 누군가? 나야, 나. 내가 문제야, 내가. 내 욕심, 내 두려움, 내 교만, 내 열등감, 비교의식, 자기 연민. 이것들이 나의 시선을 저 우주를 넘어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막 끌어당겨요. 막 계속 땅에 붙어서 자기 비하하고. 그냥 막 내가 밑바닥에 시선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다 그냥 화딱지나고 그냥 배 아프고 막 열등감 폭발하고 막 남이 잘 되면 막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막 망해라 막 그러고 막 막 속이 막 비비비 꼬이는 거야. 비비 꼬이는 거야. 내 안에 속이 막. 내가 죽을 맛인데 무슨 뭐 사람을 보라는 얘기야. 내가 지금 죽을 맛인데. 사람이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이는데 무슨 뭐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뭐 보이고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금 내 속이 지금 다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골방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골방 훈련. 뭐 골방이 핵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골방 훈련이 너무 필요하다. 이 광야에서 다윗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원래 사자랑 곰이랑 싸우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건져주심으로 이 생명 주심을 구원하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경험으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나라는 골리앗도 함께 죽어야 되는 것. 그렇게 예수 부활로 나도 내 안에 내가 죽어야지.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그래야 내 시선이 예수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시선으로. 그렇게 우주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시선에 대해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이냐면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요 율법 지켜야 돼요. 율법 지켜야 구약 백성이지 율법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폐기되었습니까? 율법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율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율법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은 재해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재해석되었습니까? 이제 이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이 재해석된 율법 붙잡고 살아야 돼요. 새 율법. 바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이 율법, 새 계명을 우리는 반드시 지키며 살아요. 이게 뭡니까? 서로예요, 서로. 서로. 서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야 서로가 보이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단계는 서로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내가 사람만 보고 하나님만 보겠다.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 틀린 얘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중간 단계 신앙이에요, 중간 단계. 훈련받을 때 신앙이에요, 훈련받을 때. 그거는 자포자기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만 좀 바라보겠다. 훈련 받을 때나 쓰는 얘기지.

에이, 뭐 사람이 오고 다 필요 없어. 다 실망해서. 나 하나님을 볼래. 그럴 때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결국에 진짜 신앙, 최고의 단계는요, 서로까지 가요, 서로. 왜? 이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 서로가 보이는 거예요, 서로.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교회가 힘을 잃고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이유가 뭐예요? 뭐 계속 외부에서 찾을 거예요? 뭐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아니면 뭐 배우자 잘못 만나서 맨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알고 보면 뭐가 문제냐? 이 골리앗이 살아있어. 골리앗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닌가. 전쟁의 아주 전투사. 맨날 이 골리앗끼리 싸우고 난리가. 그러니까 골리앗이 살아있으면요. 계속 나도 긁고 남도 긁어요. 골리앗이 여기 오늘 본 보니까 40일을 긁었대,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긁고, 하나님의 군대도 긁었어. 덤벼봐라. 덤벼봐라. 바보 같은 것들 덤벼봐라. 너네가 하나님의 군대냐? 그러니까 골리앗이 살아있으면 막 나도 긁혀. 나도 긁히니까 또 남도 긁어. 계속 긁어. 막 나도 긁히고 상대방도 긁히고 이게 살아있으면 계속 긁어요. 막 야, 네가 뭐 되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긁혀. 막. 그래서 하나님도 못 볼 뿐 아니라 나도 나 자신도 제대로 못 봐요. 골리앗이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어떻게 골리앗을 죽여야 되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죽였단 말이에요. 이 골리앗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죽일 수 있어요. 예수가 살면요, 골리앗이 설치지 못해요. 어디 골리앗 따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 새겨지면요, 이 골리앗 따위는 뭐? 골리앗이 설치는 이유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가지 한번 실천 좀 해봅시다. 먼저 가정에서도 실천하고 교회에서도 실천하고 뭐 상가운데 사회에서도 좀 실천하고 먼저 나의 골리앗을 찾아서 뭐 한 세 개 정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부부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뭐, 자녀 관계, 부부 관계에서. 뭐, 많으면 5개, 10개 적어도 되지만, 3개, 하나만 적어도 돼요. 나는 아내에게, 나는 남편에게, 어떤 사람인가.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 부모로서, 아니면 나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떤 사람,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또, 그렇게 결론 지면 안 돼. 결론적으로,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이것 좀 고쳐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내 문제를 적어야 돼. 내 문제를 적다가 계속 상대방에게 가, 계속. 나는 문제가 없지만 저 인간이 문제다.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나를 좀 적읍시다. 나를. 나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안에 골리앗은 어떤 골리앗이 있는가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죽여야 될 골리앗. 예수의 이름을 방해하는 그 골리앗.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좀 정말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계명을 방해하는 이 골리앗은 무엇인가 좀 한 가지 적어도 적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적으십시오. 상대방에게 원하는 걸 적지 마세요. 목사님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뀌는 게 아니라 좀 내 심리 상태가 내 마음을 그게 아니라 좀 나. 저도 적으려고 하니까. 저도 계속 나를 자기 객관화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어떤 인간인가. 그래서, 나를 좀 많이 바꾸려고 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 이게 준비가 잘 안 돼요. 계속 나를 바라보니까 막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 힘든 겁니다. 골리앗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못 죽인다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으시고 너 때문에 골리앗이야. 네가 골리앗이라서 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이게 아니라 나를 적으셔서

0: 이번 한 주간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606-8165번 055-606-8165번 마산 충만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가의 샘 목요일 진행을 맡은 테너 정태성 집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감사를 주제로 네 곡의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미국의 교회음악 작곡가 데이비드 슈벨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데이비드 슈벨은 성가대와 교회를 위한 작품을 많이 남긴 작곡가로 쉽고 아름다운 선율 속에 깊은 신앙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노래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M2 피스 콰이어의 연주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곡은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의 작곡가로 잘 알려진 벨칸토 오페라의 거장 조아키노 로시니의 작품입니다. 로시니는 말년에 여러 정교 음악을 남겼는데 이 곡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웅장한 성가입니다. 주께 감사드리세.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음악 작곡가 조셉 마틴의 I Thank You Lord입니다. 조셉 마틴은 따뜻한 선율과 깊은 신앙 고백이 담긴 작품으로 세계 여러 교회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곡은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가의 샘은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의 노래를 주제로 네 곡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마지막 곡 히즈윌의 날마다 감사해요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성가의 샘 정태성 집사였습니다. 샬롬!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치유하는 교회 학예 부흥성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오메가처치 황성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2289-53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 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 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w@daum.net 메일 주소 feb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산책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강아지 덕분에 제가 걷게 되더라고요. 비가 오나 조금 피곤하나 하루에 한 번쯤은 밖으로 나가야 하죠. 처음에는 강아지를 위한 산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햇살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주인이 더 건강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없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냈는데 그 시간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경험들 말이죠. 우리는 책임감을 갖고 했던 일이지만 그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드시고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를 위해 애쓰셨다면 결코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삶도 조금씩 건강하게, 조금씩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시니까요.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저녁 되시길 바라며 7월 2일 목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 박현수의 은혜로 출발했습니다. 아, 여러분도 앞서 오프닝에서 나눴던 얘기처럼 그런 일들이 좀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를 돌본다고 생각했는데 위로를 받았고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더 따뜻해졌던 그런 경험들. 잘 찾아보면 우리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들 통해서 하루하루를 은혜로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은혜였죠. 오늘 첫 곡과 같은 은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출석 단어 보내주셔야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은혜 빠지지 않고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모두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까지 기프티콘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 5시 땡, 2부 6시 땡, 가장 먼저 문자나 댓글을 보내시는 분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새싹 문자, 저 오늘 처음 문자 남겨요, 오늘 처음 댓글 남겨요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도 기프티콘을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지금 5시 땡땡분하고 01초에 9507님께서 은혜 PD님 반갑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제 기억으로는 9507님이 이번 주에 안 받으셨는데 혹시나 받으셨다면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9507님께서 5시 땡땡분 01초에 보내주셨고, 아쉽게 놓친 분들은 6시 땡땡분 6시 땡땡분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4833님, PD님은 본인만의 더위 극복하는 방법이 있

드신가요? 저는 더운 날씨에 말 그대로 이열치열하며 더 뜨거운 음식을 먹고 따뜻한 물로 씻으면 더 시원한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피디님과 또 다른 분들의 더위 극복법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비슷합니다. 일단 샤워를 따뜻한 물로 합니다. 예, 대신에 샤워하러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을 풀로 틀어놔요, 밖에. 예,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서 문을 촥 여는 그 순간, 찬 공기가 내 몸을 촥 감싸는 그 순간 너무 좋아요. 예, 그 순간 좋아하고. 저는 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워터파크나 뭐 계곡이나 이런 데 자주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올해도 뭐 워터파크를 방문할 예정이고 가는 것 같고, 또 몇 년 전에는 그 싸이 씨의 콘서트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론 그 다음날 너무 힘들었지만, 예, 재밌게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위를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데일리 미션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N행시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오프닝에서 강아지 산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죠. 여러분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저는 너무너무 키우고 싶었는데,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부모님이 안 좋아하셨고, 결혼하니까 와이프가 안 좋아해서 결국은 평생 못 키울 운명이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산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으니까 오늘은 산책 이행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 이행시. 뭐 감동적인 내용, 은혜로운 내용, 실없는 얘기, 재밌는 내용까지 뭐든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든 하셔도 되는 산책 이행시.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50님께서 미니피디님 어제 야간하고 3시 퇴근해서 오늘은 이미 집이지요? 오, 3시 퇴근해서 이미 집에. 항상 이 칼퇴하시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데 오늘은 이미 퇴근. 부럽습니다. 예, 저도 빠른 퇴근을 해보고 싶은데 항상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니피디님 워터파크 가면 솔직히 테러 아닙니까? 즉이요.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그 좋은 거 나왔잖아요. 래쉬가드 이런 거. 온몸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거 입고 가요. 저도. 예. 즉이요. 저도 안답니다. 예. 저도 이 래쉬가드로 온몸을 가리고 다니는 스타일입니다. 예. 예. 저도 테러하지 않기 위해서. 9507님은 싸이춤 보여달라고. 저도 기가 막힙니다. 예. 몸매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몸매도 비슷해서 싸이춤 기가 막히는데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요. 자, 오늘 은혜 출석 단어 그리고 산책 이행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출석 단어와 이행시 보내시는 동안 찬양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제 슬슬 여름 수련회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빠질 수 없는 찬양 두 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힐송 유나이티드의 찬양에 앞서서 우리 잔치 공동체의 찬양 먼저 만나보죠. 멈출 수 없네. 우리 잔치 공동체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2308-9250님, 은혜 출석단어 남겨주셨고, 2003님, 7476님, 모두 은혜 이 시간 기다려집니다. 오늘 첫 찬양곡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두 번째 보냅니다. 라고 우리 출석단어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출석단어와 그리고 산책 이행시까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름 수련회 하면 또 이찬양이 빠질 수가 없죠. 우리 힐송 유나이티드의 원웨이, 오직 예수 함께합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1, 2, 3, GO! 짜자자, One Way, Jesus. 자, 한 번 더 박수! 짝짝짝, One Way, Jesus.

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수련회 찬양으로 은혜가 좀 충전이 되셨습니까? 네, 벌써부터 수련회를 기대하는 이 마음 뜨거운 찬양으로 함께해 봤습니다. 아, 우리 함께 하시는 동안 산책 이행시 그리고 은혜 출석 단어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0720님께서 화창하고 따뜻해서 좋긴 한데 너무 덥네요. 더위를 먹었는지 현기증이 나신다고. 아, 이거 또 더운 날씨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너무 더운 곳에 오래 계시면 예, 열사병 이런 거 위험하거든요. 예, 조심하시고요. 9507님은 입이 짧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많이 먹던 것이 덜 먹게 되네요. 피디님은 늘 건강하게 드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덜 먹게 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 항상 더 먹는 편이라서 그리고 건강하게 드시라고 하시는데 예, 또 안 건강한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게 또 맛있거든요. 네. 예, 우리 9507님께서 이번 주 선물 안 받으셨다고. 아, 기프티콘 그러면 1위 기프티콘 명단에 올라가셨고요. 그리고 007님, 이 피디, 저도 여름에 뜨거운 물로 최대한 샤워를 하신다. 그래, 맞아요.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고요. 예, 0604님, 래쉬가드로 가려도 몸매는, 아, 보입니다. 2850님, 래쉬볼록. 아, 이분들이 진짜. 알아요. 그래서 저 큰 거 입어요. 왜들 그러세요, 대체. 예, 저도 알고 있어요. 예, 또 7476님 이 강아지 앞서서 얘기했었는데 딸이 강아지를 좋아해서 16년을 키우다가 아, 작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네요. 작년이면 아직도 문득문득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우리 따님도 그렇고 우리 또 7476님도 그렇고 아, 우리 또 16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했잖아요. 네, 이제는 뭐 반려동물은 가족이니까 또 이 아픔들을 또 외로움들을 잘 빈자리를 채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산책 이행시도

좀 살펴보죠. 9250님께서 산을 오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책임감 있게 집까지 걸어오게 하셨다. 아, 이 더운 날 집까지 걸어오는 거 쉽지 않은데요. 예. 4833님, 산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음이 넘쳐납니다. 라고 산책 이행시 보내주셨고요. 4420님께서 샬롬 PD님, 오늘도 카페에서 틀어놓고 일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매일 오전에 단골 손님으로 오는 여고생이 저희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고생은 무교인데요.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카페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교회 좀 소개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음료값도 안 받고 무료로 음료 대접하며 가까운 교회를 소개해줬습니다. 아, 우리 4420님 카페 찾아오시는 분들 언제나 전도하시는 또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도 추천해주시는 대단한 분이십니다. 예, 우리 4420님 그러면서 이 여학생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주먼 옛날 신청해봅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늘 1부 끝곡으로 아주먼 옛날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고생분 듣고 계십니까? 우리 요 찬양 들으면서 소개해주신 가까운 교회 이번 주일에 꼭 출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산책 이행시 그리고 은혜 출석 단어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2부에 잠시 후에 돌아와서 산책 이행시 보내신 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에는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 말씀 듣고 저희 2부에서는 우리 지역 농촌교회 현실을 돌아보며 그 현실을 위해 도움과 헌신의 손길로 함께하고 계시는 바나바하우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소소 프로젝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도 소소 프로젝트 우리 바나바하우스 농촌 선교 사역자분들 응원하는 문자 응원하는 댓글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

0: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 하다가 실족 한 번씩 해보셨지요? 성경에서 실족이란 말이 이런 뜻이 있어요. 넘어지다, 또 덫에 걸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게 되고 또 믿음이 떨어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는데 성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내다, 화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봤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보호자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내가 떠나게 되면 이 제자들이 안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도 실수가 많았는데 떠나게 되면 과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그리고 떠나게 되면 반드시 아무리 제자들이라도 믿음으로 살아도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알아요. 아셔요. 그래서 바라기는 실족할 일이 많이 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부가 뭡니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합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실족이 꼭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거나 환경에 연인이 있진 않아요. 원인이 있진 않는데 보통 사람들이 실족했다고 하면 그 원인이 다 대부분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고요. 환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심지어는 무슨 말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실족하려고 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 때문에 실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실족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 안 하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족이란 말은 입에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실족했단 말을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입으로 뱉고 살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도 실족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때문에, 뭐 송도들 때문에. 아,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는데 주님이 그래서 걱정해서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실족할 일이 많으나 실족하지 않고 살려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족이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환경 때문에 주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너희가 실족하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한다고 말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의 길을 모르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의 방향을 잃는 사람은요 곁길로 행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다 아나요? 근데 학생 다 안다고 생각해요. 수업을 들었으니까. 나도 들었는데 근데 언제 자기가 모른다는 게 증명이 되죠? 시험 보면 증명이 되는 거야. 시험 보면 내가 알고 있던 게 아니네, 확실히 아는 게 아니구나 증명이 돼요. 시험은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주는 게 아닌데 괴로운 학생들이 있죠.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실족을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영광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다 그런 경우 해보셨죠? 네.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요? 믿음 잘 믿고 있다고요? 언제 증명이 되나요? 시험이 올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은혜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면 다 봤다고 얘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여기 생각해 보실래요? 뭐가 있는지 100% 다 모르실걸요? 들으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내기 전까지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다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떠난다고 하면 어디로 갔는지 묻고 확실하게 그 길을 알아야 너희들이 따라올 터인데 묻지를 않으니 심히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연세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인데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님을 하시다가 연세대학교에서 불렀죠. 좋은 교수님 모시려고. 근데 신방을 가서 얘기하다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수학과에 온 학생들이 뭐 얼마나 수재들입니까? 이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 아닙니까? 근데 수업을 3시간 하면은 너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십니까? 학생들이 3시간 동안 질문을 하나도 안 한대. 한국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3시간을 강의하잖아요. 질문이 많아서 수업 진도를 나갈 수가 없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질문, 수업 진도를 못 나갈 정도로 질문이 많은 학생들이 평가를 해보면 우수하겠어요? 질문 하나도 안 한 학생 우수하겠어요? 질문을 많이 한 학생들이 우수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똑똑한 애들 모아놨는데 왜 이렇게 질문 안 하냐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요. 똑똑한 환자들 때문에 완전히 피곤하대요. 진료를 오면 자기가 다 알아. 이거 먹으면 됩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됩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알면 왜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드시면 되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와서 스스로 처방전을 쓰고 있고 스스로 진단을 내리고 있다. 아주 힘들어하신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들은 얇고 가벼운 지식들이 많아요. 그것으로는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신앙적으로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죠. 성경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죠. 믿음에 대해서 아시는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 얇고 가벼운 지식들이 많아요. 왜요? 그게 왜 진중하고 정말 진실한 지식이 아니냐? 진짜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얇고 가벼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지식으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구나, 참 성경에서 살고 있구나, 참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를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얇고 가벼운 지식을 가질지라도 신앙에 관해서는 진중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에게 발생되는 영적인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아는 것이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물어서 분명히 알 때 실족하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꼭 외부의 영향, 다른 사람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실족하는 이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뭐 때문에 실족한다고요? 근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평생 근심하면서 살아요. 걱정 근심으로 살아요. 어릴 때는 뭐 때문에 근심해요? 입시 때문에 근심하죠. 한 20년을 거의 입시 위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시 때문에, 진로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또 20대가 되면 취업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30대가 되면 결혼 때문에 걱정을 해요. 집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40대가 되면 이제 자녀를 낳았으니까 자녀 어떻게 잘 키울까 걱정을 합니다. 50대가 되면 자녀 어떻게 결혼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자녀 결혼 때문에 걱정을 해요. 60대가 되면 네, 노후가 어떻게 될까 또 걱정해요. 70대가 되면요, 이제 몸이 약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걱정이 돼요. 80대가 되면요, 언제 불러가실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이 끊일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데 어떤 대학에서 사람의 걱정 근심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는 걱정 근심이 이것이 근거 있는 걱정인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걱정인가 조사를

봤더니 우리가 하는 걱정의 분량을 100으로 잡으면 이제 많은 부분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수치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막 일어날까 봐 걱정을 해. 예. 그 다음에 30%의 걱정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 그랬었지, 그때 그럴걸. 그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걱정의 22%는 돼도 안 돼도 큰 영향이 없는 너무 사소한 일을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합쳐보니까 몇 프로가 되는 것 같아요? 40%, 30%, 22%? 92%예요. 92%. 92%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대학교에서 연구하기를 4%에서 8%만이 우리가 걱정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걱정은 8%만 하시고 나머지 92%는 영적인 걱정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걱정은 눈에 보이니까 육신의 일은 이렇게 신경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정말 미래의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는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안 보이면 걱정을 안 해요, 또 사람들은. 이 걱정에 대한 여러 나라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게 알고 보니까 티베트 속담이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티베트 속담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래요. 걱정하지 맙시다. 네, 걱정하지 맙시다. 좀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해서 한자라도 키를 크게 할 수 있느냐? 네, 없죠. 성장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는 학생을 봤어요, 옛날에. 그거 맞아도 안 크네, 안 커요. 그거 맞는다고 다 큰 줄 알았더니, 그래서 막, 한때는 막, 뭐, 성장주사 맞고 유행이었어요. 근데 그게 맞아도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걱정이 해결되기도 하고, 걱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 속담에는 이런 게 있어요. 걱정은 머리를 희게 하고 늙은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그래요. 머리 희신 분들은 다음에 다 염색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이 많아 보이셔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젊어 보이셔요. 젊어 보이십니다. 젊은 사람들 요즘에 우리 시대 때는 아버지뻘이나 돼야 머리가 하얗거든요. 요즘에는 막 20대도 새치가 많고 30대도 새치가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얼마나 걱정이 많으면 머리가 샜을까. 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기도 해요. 성경에는요, 걱정과 근심의 심각성을 경고해요. 네. 뭐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걱정과 근심으로 눈이 어두워진다. 영혼과 몸이 쇠약해진다. 심령이 상하고 뼈가 마르고 사망에 이른다. 근데 그 걱정을 왜 달고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을 내려놓도록,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에 관한 이런 언급을 다 모아보니까 365번이 나온대요. 기가 막히죠? 모르겠어요. 일부러 거기에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연구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의미가 있죠? 우리가 날마다 365일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365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은혜가 있습니까?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님을 찬양할 때도요,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 걱정심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질없는 걱정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안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걱정하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복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아뢰고 꺼내드리는 것 때문에 해결점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여야 걱정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아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뭐냐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걱정 근심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을 바로 알고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걱정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돕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구원을 시켜주시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시켜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무엇을 도와주시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걱정은 짐이라고 생각해요. 92%를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100%도 인간적인 걱정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고 정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걱정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처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예요. 영적으로 이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는 길을 모르고 우리가 명확한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보세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우리의 정말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준비가 안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너무 여실히 아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다고 모르는 것이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큰 근심 덩어리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는 뭐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삶이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심판의 벌로 나오지만 의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판 후에 생명의 부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할 일이 계속 찾아오고 반복되고 믿다가도 실족하고 잘하다가도 멀어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걱정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이른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세요. 모든 진리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분명히 알지 않고는 세상 근심 걱정 가운데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 살다가 우리가 인생이 마감되는 것이 인생인데 성령님을 영접하는 사람,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걱정이 되고 오늘날 우리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죠.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또 오해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이나 장래일을 말하면 이것이 마치 무당이 점지해 주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실족하는 이유도 자꾸 이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처럼 그게 잘못된 인식인 거죠. 예언이나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겠다는 것도 자꾸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하는 것, 내가 지금 바라는 것,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에 국한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장래일은 우리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는 사람이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과 믿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생과 천국의 상급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갔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원동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과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그런 체험과는 격이 다른 거죠. 진리의 성령을 만나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도 걷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세상의 일을 만나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의 중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4절의 끝에 보면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얘기 안 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는 없는 나를 찾지 말고 내가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을 붙들고 은혜의 성령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며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특징이 뭐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느 분이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을 받고 사는지를 눈으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앞에 구절 잠깐 보여주세요.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죠. 왜? 몰랐기도 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니까 또 우리가 오해를 해 또. 당장 나의 필요, 나의 지금 어떤 바라는 거,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을 그거를 해서 기도는 그걸 위한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읽는 눈이 떠지면요. 성경에 없는 단어지만 정말 합당한 단어가 있는 것으로 읽혀지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16장에서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하시다가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왜 갑자기 내 어떤 꿈을 구하고 갑자기 내 욕심을 구하고 갑자기 내가 이사갈 집을 구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맥락에서는 뭐예요? 계속 성령 얘기하시니까 지금 너희는 성령을 잘 모른다.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 그때가 되면 성령이 함께하지면 너희들 실족할 일이 앞으로 줄줄이 서 있다. 실족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내가 보내는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의 영을 받아야 된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을 받아야 너희가 진리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장래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구하라. 이제부터는 구하라. 이제부터는 받으라. 그러면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지금부터는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지금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증거가 뭡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요. 담대하게. 노구십사님 병원에 갔는데 뒤꿈치 뼈가 보여. 뒤꿈치 뼈가 보여.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래요. 마음이 너무 막 아리죠.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면서 성경 필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환해요. 그 마음이 확신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구나. 보통 그 정도 다녔으면요. 이제 직장 어떡하고 이제 가족 어떡하고 이제 이게 뭡니까? 하나 옆에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성경 쓰던 것도 다 안 쓸 터인데 성경을 막 열심히 쓰고 계시고 기쁨하고 이거 금방 일어난다고 살이 막 차오르고 있대.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찼는데. 제자들은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서 쫓겨나면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 충만과 기쁨은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데 슬프다, 낙심했다, 좌절이다. 아니 순간적으로 할 수 있지만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다, 예배드리러 간다, 찬양하러 간다,

엄청나 기쁘셨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어때요? 교회 오면은 고사님 이러잖아요. 집사님 막 이러잖아요. 그걸 안고 난리가 나죠. 근데 교회 와서 슬프신 분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령 충만은

0: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잖아요. 이제 오늘은 좀 쑥스러우니까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기쁨과 성령 충만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슬픔 가운데 잠겨 있다면 성령을 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하셨고 세상에 보내셨지만 정말 사랑의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못 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지요. 그런데 자녀에게 다 줄 수 있는 사랑, 그런 자녀들은요, 자녀가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다 더 주는 거예요. 자녀가 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 부모님 말씀 밖으로 가고 있으면 있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 같지만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알고 진리의 성령과 동행하시는 사람에게는 실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실족함이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75-9470번 창원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 내가 새 일을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는 현재 그 창원 한길교회 김민태 장로하고요. 또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창원남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0: 극동방송국에서는 그 설명을 하자면 아주 역사가 오래 긴데 극동방송국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초창기에 함께 이렇게 설립에 관여했던 네 분 중에 한 명이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 30년 세월입니다.
1: 30년의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0: 그 아무래도 이제 그 30년 전에는 우리 경남의 그 보급률이 4 내지 5%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그 긴요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극동방송국을 이렇게 경남에 세워야 되겠다고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중앙사와 이제 연결을 하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저 일을 저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회가 또 구성이 되었어요. 기도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또 떠드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쁘고 이제 즐거운 일들은 결국 그거죠. 방송국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고 또 특히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그 하나님께 써주셨다. 예, 그래서 함께 이 일에 동역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또 그때 당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리워요. 예, 거기 이제 네 분이 이제 같이 했었는데 두 분은 이제 자꾸 하셨고 한 분은 서울 가 계시고 지금 이제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데 하여튼 전 과정이 제게는 큰 추억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들이 극동방송국을 설립을 하면서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정관을 만들고 운영위원들을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초창기에 이렇게 관여를 했다고 해서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앞장서지 말자. 이것만 하고 우리는 물러서자. 도와주고 후원하자. 지원하자.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럼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 약속은 제가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고, 특별히 이제 그 다른 지사에도 그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목회자 자문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또 전파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선교사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깨미군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깨미군단. 이분들이 정말 그 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한다는 자체가 제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0: 그건 이제 뭐 딱 하나죠. 우리 극동방송의 이제 모토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표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예, 그래서 영원히 가기를 원하죠. 예, 영원히 가면서 또 그 안에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들로 삼고 싶다 하는 것이 앞으로 제 목표입니다.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피아 월십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회로 출발합니다.

자, 2부 입장하신 분들, 2부 입장하신 분들 은혜 출석 단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N행시 미션 산책 2행시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피아 월십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애로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산책 이행시 미션에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오늘 출석 단어 은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삼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산삼스틱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싹 문자 보내시는 분들, 새싹 문자

오늘 처음 문자 남겨요 라고 하시는 분들 꼭 같이 얘기를 해주셔야 이번 한 주 동안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처음 문자 남기시는 분들 같이 문자에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산책 이행시 보내주신 분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6826님 산과 바다로 나아가 책과 더불어 주님 주신 여름을 만끽하고 싶다. 산과 바다에서. 예, 산에서 산과 바다 중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예, 저는 산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예,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 그런 예, 주의예요. 2308님 산책 가자 책은 나중에 읽자. 예, 책은 나중에. 예, 저 책도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예, 양파처럼 하나씩 까지는 저의 비밀들입니다. 907님께서 PD님 프로필 사진에 싸이 춤추는 모습과 옷 찢어진 건 왜 얘기하시는 거죠? 아까 제가 일부에 싸이 얘기를 했었는데 옷 찢어진 거는 네, 민망해서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네, 은혜 또 남겨주신 분들 계시고 앞서서 우리 4420님께서 마침 저희 앞에 교회 전도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그 여학생에게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되니까 가보라고 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다고.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부에 남겨주신 문자인데 우리 전도사님과 여고생 우리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전도사님 또 우리 교회 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어떤 교회든 가보라고 하시면서 기도까지 해주시다니 우리 그 여학생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꼭 주일날 교회 방문하고 우리 4420님의 카페 찾아오셔서 인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에서 가장 빠르게 문자를 남겨주신 분이 8720님, 4833님 요 순서대로 남겨주셨는데 이미 또 받으셨거든요. 네, 이 두 분은 이미 받으셨고 9250님 이번 주에 받으셨는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9250-2308님 요 순서대로 남겨주셨거든요. 예,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리스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720님도 0720님도 2부 입장 해주셨고요. 3743님 은혜 남겨주시면서 2부 입장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우스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하여 파이팅이라고 3652님도 응원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2부에서 잠시 후에 우리 소소 프로젝트 바나바우스 농촌 선교 사역자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바나바우스에서 매번 요 방송을 할 때마다 10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도 응원 문자, 응원 댓글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우리 주변에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예배당의 불이 꺼져가는 농촌교회들이 많죠. 이런 아픈 현실 속에서 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분들이 계셔서 여전히 이 한국교회와 농촌교회에도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 지역의 농촌교회 힘이 되어주시고 주고 계시는 바나바우스 농촌선교사역자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소소 프로젝트. 네, 이름도 빚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소 프로젝트가 어느덧 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6화에서는 바나바우스와 함께 울고 웃으며 사역의 길을 걸어오셨던 동역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바나바우스와 첫 만남부터 또 오랜 시간 함께하며 느낀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따뜻한 응원까지 함께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7번째 시간 또 다른 귀한 동역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바나바우스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이곳 스튜디오에 직접 우리 동역자분들께서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또 뉴페이스, 새로 오신 분들이 먼저 인사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우리 또 올드페이스, 우리 기존에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농촌 선교 사역자분들의 인사와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윤 감사님부터 한번 인사해 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농촌교회 선교 사역자 최종윤 감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종윤 감사님 시작도 전에 아까 응원 문자가 하나 올라온 것 같았는데 예, 여기 있네요. 팔방미인 최종윤 감사님. 예, 당신의 섬김을 늘 진심 감사뿐입니다. 라고 들어오기 전에 혹시 본인이 작성하신 거 아니시죠? 예. 아이고. 네.

0: 아, 감사드리고요. 우리 5591님께서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고요. 우리 장로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이광용 장로입니다.
0: 네, 이광용 장로님 함께 해주셨고요. 또 박미소 성도님.
2: 네, 안녕하십니까. 박미소 성도입니다.
0: 네, 우리 소소한 일기의 아리따운 주인공이시죠. 박미소 성도님. 네, 박미소 성도님께서 나와주셨고, 우리 또 새롭게 이곳 스튜디오를 찾아오신 두 분이 계십니다. 네, 목사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죠.
3: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고신교단에 속한 진주노예 지수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문점수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문점수 목사님, 우리 박수로 또 환영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사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고신교단 세계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성희 전도사라고 합니다.
0: 네, 최성희 전도사님도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이곳 창원동 방송 스튜디오에 직접 찾아와 주신 두 분입니다. 아, 지금 목소리를 여기를 딱 들었는데, 아, 두 분 목소리가 라디오에 너무 잘 어울리는 목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최대한 많은 멘트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나마우스를 통해 이어오신 은혜의 이야기를 이 두 분과 또 농촌 선교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이야기를 함께 좀 들어볼 텐데, 먼저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바나바우스와 처음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우리 목사님부터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3: 네, 제가 바나바하우스와의 인연은, 제가 부산에 있는 가덕교회에서 한 40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0: 예.
3: 결혼을 하고 김해 도요교회를 이제 첫 부임지로 삼아서 왔었습니다. 그때 왔을 때에 이강용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한 근사님이 고등학생이었어요.
0: 네. 네.
3: 그래서 거기서 한 5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한 근사님과 이 제자로서 이렇게 있다가, 20년 후에 이제 제가 도요교회를 사임을 하고 옮겨간 후에 20년 만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20년 만났을 때에 이제 놀랍게도 우리 이강용 장로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바나바오스를 섬기고 있는
0: 예.
3: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0: 네, 아주 긴 인연이시군요.
3: 네,
0: 예, 20년이 넘는 인연을.
3: 아니요, 37년, 8년.
0: 37, 8년이 되는 네네. 그 인연을 네네. 지금까지 이어오신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전도사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저도 바나바하우스를 알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이광용 장로님이랑 함께 일하시던 때가 있었는데
0: 네.
4: 네, 그때 일하시는 가운데 장로님께서 또 저를 알게 되시고, 신학생이었던 저를 알게 되시고 후원해 주시면서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0: 네, 대를 이어서 장로님과 함께 하시는 아, 장로님의 이 영향력은 대체 어디까지일지 궁금합니다. 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광용 유니버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궁금하군요. 아, 자, 오랜 시간 바나바우스와 함께 걸어오시면서 그 사역들을 좀 가까이서 지켜보셨는데, 여러분께 바나바우스는 어떤 공동체로 기억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이어가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도 목사님 먼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3: 제가 한 20년, 한 18년 전에 이제 또 개척교회를 진주에서 했었어요.
0: 예.
3: 개척교회를 하면서 뭐 지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에 이제 우리 바나바 하우스에 많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0: 네.
3: 그리고 저에게 자녀가 3명인데 큰아이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전혀 뭐 학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0: 예. 예,
3: 그때 또 우리 바나바 하우스에서 장학금을 주셔서 참 긴요하게 잘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계기가 되어졌고,
0: 네.
3: 일단 오늘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죠.
0: 예, 어쨌든 쿨하게 맺고 끊음을 쿨하게 좋네요. 예, 확실하십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4: 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어릴 때부터 바나바 하우스를 이제 봐오면서, 저는 바나바 하우스를 딱 떠올리면 그냥 진짜 바나바 그 자체다.
0: 아~
4: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 그 자체가 떠오르고, 바나바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물질과 희생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신학생 때 농촌교회 사역을 하면서 되게 어렵게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0: 네네.
4: 이제 학비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우스가 진짜 한 줄기 빛같이 저한테 후원을 해주시면서 제가 그거에 대한 염려를 또 줄이고 또 사역에 더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었고

0: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또 도와주는 귀한 단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장명이 완벽했다. 바나바 그 자체. 바나바우스와 이런 또 인연을 맺고 계시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또 응원 문자들 좀 살펴보죠. 아, 바나바우스 응원합니다. 귀한 손길, 귀한 섬김. 최전도사님 파이팅이라고 파이팅! 우리 파리구사님께서 뉴페이스를 환영을 해주셨고요. 우리 제가 또 목사님 응원 문자를 확인을 했었는데 목사님을 여기 있네요. 반갑습니다. 지수교회 문점수 목사님 친구분이실까요 혹시? 예. 8286님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라고 깜짝 놀랐네요. 예.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모두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1692님 응원 문자 남겨주셨고요. 아 그리고 선물 받으신 분도 계시네요. 일전에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바나바우스 존재와 사역의 여정이 이미 저희에게 큰 선물이건만 이렇게 또 선물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사랑 기억하면서 오늘도 응원합니다 라고
2: 감사합니다
1: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나바우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문점수 목사님과 최성희 전도사님 응원 문자 응원 댓글들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바나바우스와의 첫 만남이 단순한 인연을 넘어서 이제 오랫동안 동역으로 이어지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함께 걸어오시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 선교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또 바나바우스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 우리 박미소 성도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 저는 바나바 하우스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3: 그런 세상의 성공이나 인정, 눈에 보이는 성과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1: 네.
3: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청지기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 중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맡겨주신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일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물질이 모였을 때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 또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네. 사역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우리 바나바우스 농촌 선교 사역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 바나바우스 알게 돼서 은혜입니다 라고 8286님께서 남겨주셨고 우리 이광용 장로님 짱이십니다. 말씀도 조곤조곤 은혜로운 장로님 또 아내 되시는 우리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괜찮으실까요? 네, 황금숙 권사님 또한 못하는 것 없이 모범적인 아름다운 가정으로 본이 되시는 내외분이라고 합니다. 부러움의 가정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7178님께서 응원 문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박미소 성도님께서 찬양과 소소한 일기 중에 뭘 먼저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까먹어가지고요. 어떤 거였죠? 네. 찬양을 먼저 들을까요? 네. 네, 이렇게 또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3: 네, 향기로운 찬양을.
1: 네, 잠시 까먹었다가 잊어버렸다가 네 이렇게 또 방향을 잡아갑니다. 네, 신청해주신 찬양이 네,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었어요. 네, 이 찬양 함께 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 듣고 오셨습니다. 3134님께서 한웅재 목사님 찬양 언제나 좋습니다. 이 목소리 뭐 다른 어떤 악기가 필요 없습니다. 한웅재 목사님 기타 하나, 피아노 반주 하나 이런 것도 제가 볼 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목소리만 해도 아, 너무 은혜로운 찬양 잘 듣고 왔습니다. 아, 바나바우스의 귀한 섬김이 참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실 수 있었는지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1692님께서 남겨주셨고요. 8349님은 선교사역이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오랜 세월 후원하고 있다니 대단합니다. 바나바우스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우, 너무 좋은 표현이네요. 그리고 또 선물 받는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듣는 것이 좋아서 공감을 했었는데 몇 번의 깜짝 선물이 집 앞에 도착하니 감동이었습니다. 열심히 주변 친구들에게 바나바우스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파이팅! 이라고 834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아, 자, 바나바우스 우리 또 농촌 선교사역자분들 그리고 또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볼 텐데요. 아, 바나바우스를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시면서 이 농촌 선교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진 사역이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농촌교회와 바나바우스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1: 예. 네. 금년이 저의 목회 40년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5월에 40년을 기념해서 튀르키예, 그리스, 바티칸을 이렇게 여행하고 왔습니다.
0: 오, 네.
1: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40년 만에 여행을 가기 때문에 매우 들떠가지고 갔었는데 가서

0: 현실을 보고는 참 많이 우울했었습니다.
1: 네. 어떤 현실이 있었나요?
0: 왜냐하니까 저희들은 사실 큰 기대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 디르키예의 교회들이 전부 다 유적지로만 남아 있는 그 현상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별히 그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에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네. 그럼 지금은 작정된 자가 없다 말이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셨었는데 그러면 이 성중에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 없다 말이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되게 무거웠어요. 이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저희들이 이제 기구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고 너희들은 한국 교회를 책임져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구를 했고
1: 네.
0: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찰나에 우리 이강윤 장로님 또 사역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역이 참 귀하다. 너무 귀하다. 한국 교회를 살리고 농촌 교회를 살리고 그래서 이 디르키아나 그리스 교회와 같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해 나가시는 우리 장로님 바나바 하우스 너무나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후원하면서 함께 동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네. 아, 이 바나바 하우스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나바 하우스의 사역이 아니라면 곳곳에 있는 시골 교회들이 방문하셨던 그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가 아닌 유적지만 남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바나바 하우스 농촌 선교 사역자분들의 헌신과 또 기도와 후원 덕분에 그곳이 유적지가 아닌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목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또 전도사님의 답변도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저도 바나바우스 생각할 때 제가 3년 동안 농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1: 네.
2: 이제 그러면서 농촌교회에서의 사역이 진짜 도시와는 다르게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1: 예.
2: 또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우스의 농촌교회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귀한 사역인지 제가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1: 네.
2: 제가 사역했던 그 시골교회도 현재는 중고등부 부서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농촌교회가 인구 감소, 그 다음에 뭐 열악한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이 바나바우스와 같은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 큰 힘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그래서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제가 바나바우스 사역과 함께 해주신다면 이제 그 사랑이 함께 농촌교회로 흘러가고 한국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귀한 부흥의 불씨가 될 거라고 믿고 바나바우스를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전도사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그 농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바나바우스의 사역에 대해 더 마음이 가고 더 기도하게 되실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좀 변치 않고 계속해서 함께 동행하는 정말 이 한 가족이 되고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제 모두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 소소한 일기. 지금 목소리 목을 푸신 것 같은데. 우리 박미소 성도의 소소한 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오늘의 소소한 일기. 오늘은 바나바 하우스의 오랜 후원자 임순옥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나바 하우스와의 인연은 딸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 뒤 IMF를 맞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유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막막했던 그때 바나바 하우스의 장학 지원 덕분에 딸은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제게 바나바 하우스는 답이 없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처럼 느껴집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감사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바나바 하우스를 지켜보며 느낀 것은 꿈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끝까지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장학생과 선교, 개척교회, 어려운 이웃을 쉬지 않고 섬기는 모습을 보며 그 식지 않는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날에 어른

0: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나바 하우스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어촌 선교 사역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늘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며 함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바나바 하우스는 제 삶에도 또 많은 사람들의 삶에도 답이 없던 곳에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주시길 응원합니다.
1: 우리 박민소 성도님의 소소한 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지난번이었나요? 어떤 분께서 이 담백하고 담담하게 일상의 이야기, 일상의 은혜를 얘기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다라는 그 문자가 문득 떠오르는데.
0: 감사합니다.
1: 예, 이 담백하고 담담하게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일기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자, 많은 이들이 떠나가는 농촌을 향해 오히려 먼저 걸어 들어가는 그 모습, 참 바나바 하우스답다라는 따뜻한 응원과 기대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선교사에게 어떻게 동역하면 좋을지 전하고 싶은 말씀, 우리 최정윤 간사님을 통해 들어볼까요?
2: 네, 저는 그동안 바나바우스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복음을 위한 사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건강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저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나바우스는 학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나 또 작은 고시원에서 힘겹게 또 꿈을 지켜가는 청년들, 그리고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 그리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가는 목회자분들을 섬겨왔습니다.
1: 네.
2: 물론 저희의 섬김은 많이 부족했지만 바나바우스 덕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났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저희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 네.
2: 네, 저는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단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또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장학사역을 하면서 드림스토리 저금통이라는 저금통을 나눠드렸어요.
1: 네.
2: 네. 근데 그때 저희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하루 300원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세요. 이렇게 그런 슬로건이 있었는데요.
1: 네.
2: 네. 하루에 300원이면 한 달이면 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후원은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2: 농촌교회 선교사역에 또 함께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농촌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고 또 그리고 응원해주시고 또 가능하시다면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마음과 작은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되고 희망이 됩니다.
1: 네, 큰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네. 간사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네요. 자, 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바나바우스의 사역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는 청취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이광용 장로님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우리 피디님 말씀 주신 것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방송을 쭉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1: 네.
3: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제대로 참 잘 못하고 정말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주어져서 마음이 좀 무거워지고
1: 네.
3: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문점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최성희 전도사님, 또 우리 임순옥 근사님 그 귀한 마음과 응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잘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참 좋은 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청취자분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1: 네.
3: 또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변함이 없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놀라운

0: 놀라운 부흥을 했던 그곳에서 이제 유적지가 되어진다. 그리고 정말 10년, 20년, 또 30년, 100년 되어졌던 그 교회들이 이제 뭐냐, 성도가 없어서 문을 닫아가는 이 현실이 왜 그럴까 했을 때에 저는 이 시대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너무 세상 나라에 열심히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를 위해서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위대한 일을 그렇게 시도를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그러면 세상 나라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은혜를 입은 성도님들 화이팅!
1: 파이팅! 아, 이렇게 파이팅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아, 앞서서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도 우리 바나바우스를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이미 바나바우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감동을 받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이 변치 않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한 바나바우스의 섬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창원극동방송 가족분들께서도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썸머 스페셜 기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잠시 방학 기간을 가졌다가 저희는 썸머 스페셜이 끝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도 빚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린 소소 프로젝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바나바우스 사역팀 그리고 문점수 목사님, 최성희 전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어제 2627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초롬의 너는 내 것이라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의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1: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은혜 중심의 양육에 대해 함께 나누어왔습니다.
2: Grace-based parenting passes on to our children the same grace we ourselves have received from God in Christ.
1: 은혜 중심의 양육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로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양육입니다.
2: Grace-based parenting targets the inner needs of our children for a secure love, a significant purpose, and a strong hope.
1: 은혜 중심의 양육은 자녀들의 내면의 필요, 곧 안전한 사랑과 의미 있는 목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세워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In his book, Grace-based Parenting, Tim Kimmel teaches that grace-based families give children four freedoms.
1: 팀 키먼은 그의 책 Grace Based Parenting에서 은혜 중심의 가정은 자녀들에게 네 가지 자유를 허락한다고 말합니다.
2: The first is the freedom to be different.
1: 첫 번째는 다를 수 있는 자유입니다.
2: The second is the freedom to be vulnerable.
1: 두 번째는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입니다.
2: The third is the freedom to be candid.
1: 세 번째는 솔직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2: And the fourth is the freedom to make mistakes.
1: 그리고 네 번째는 실수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2: Perhaps the fourth, the freedom to make mistakes, is the most important and the most difficult.
1: 어쩌면 네 번째, 실수할 수 있는 자유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2: No Christian parent wants his child to make mistakes. No Christian parent wants his child to misbehave.
1: 어떤 크리스천 부모도 자녀가 실수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 어떤 크리스천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못 행동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2: But I have noticed that there are two very different ways that we as Christian parents deal with the mistakes our children make.
1: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인 부모인 우리가 자녀의 실수를 다루는 방식에는 매우 다른 두 가지 접근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 One approach is to try to build fences around our children.
1: 한 가지 방식은 자녀들 주변에 울타리를 세우려 하는 접근입니다.
2: This approach tries to create as many controls as possible to protect our children from making mistakes or being harmed by the mistakes of others.
1: 이 접근은 가능한 많은 통제 장치들을 만들어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또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려 합니다.
2: This approach assumes that if we keep our children away from danger and evil influences, they can avoid mistakes and hurts.
1: 이 접근은 자녀를 위험과 악한 영향으로부터 멀리해두면 실수와 상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It is true that we as parents have a duty to protect our children, especially when they are younger.
1: 물론 부모인 우리는 특별히 자녀가 어릴 때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But no amount of protection will shield them from having to personally struggle with sin and its consequences.
1: 하지만 아무리 많은 보호도 자녀가 죄와 그 결과를 직접 마주하고 씨름해야 하는 현실로부터 완전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2: That is because sin is not something that just attacks us from the outside. It is something that dwells inside of us and our children.
1: 왜냐하면 죄는 단지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도, 우리 자녀 안에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Do not misunderstand me.
1: 여기서 제 뜻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2: I am not saying that Christian homes should have no standards or that our children should have no consequences for their behavior.
1: 제가 말하려는 것은 기독교 가정에는 기준이 없어야 한다거나 자녀의 행동에 대해 아무 결과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What I'm saying is that Christian parents should not be surprised when their children make mistakes and sin. They should expect it.
1: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너무 놀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2: The grace-based home does not pretend that fences can protect our children from sin.

0: 중심의 가정은 울타리가 자녀를 죄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The approach of a grace-based home is different.
0: 은혜 중심의 가정의 접근은 다릅니다.
1: The grace-based home assumes that children will struggle with sin and make mistakes.
0: 은혜 중심의 가정은 자녀들이 죄와 씨름하고 실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1: The grace-based parent teaches his child how to deal with sin and mistakes rather than assuming he can protect his child from ever experiencing them.
0: 은혜 중심의 부모는 자녀가 죄와 실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자녀가 그런 일을 전혀 경험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2: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복음의 시작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구약은 제껴두고 신약 성경만 읽겠다. 물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요즘 문화와 같이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적인 차이지 진리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입을 쪽쪽 맞추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때 그 문화적인 인사법이 그랬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나름대로 다루는 여러분 예의 또 전통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인사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닌 문화적인 차이 이 부분은 약간 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이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똑같기 때문에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중에 누가복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면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다 읽는 것과 같은 은혜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누가요? 그렇지. 누가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맞다 안 맞다? 누가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으로 예수님을 또 만나게 되었고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 주셔서 만나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이 기적기를 일으키는 그 자리에는 그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철저히 믿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 이 사도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이나 보고 말씀을 들은 사람이나 예수님의 직접적인 행적을 본 사람 이렇게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누가는 사도였다 아니었다? 누가는 사도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한 마음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깊이 그는 묵상하고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정확하게 그놈부터 시작부터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 누가복음보다 일찍이로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고요. 마가복음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행전에 대한 기록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그때에 열심히 한 것이 그래서 시대적으로 좀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굉장히 철저히 존중하면서 철저히 인정하면서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고 알게 된 이 하나님을 기반으로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두 권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고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정확하지 않지만 포함시키면 11권의 신약성경을 사도 바울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두 권의 합친 분량보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1권의 책의 분량이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한 권의 책을 기록하더라도 한 사건에 대하여 보다 더 치밀하게 보다 더 자세히 보다 더 철저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함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분량이 어느 복음서보다 굉장히 많고 분량을 많이 할애하면서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러면 기록은 누가가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누가는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시잖아요. 얼마만큼 알고 계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 생각도 별로 안 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자기 자녀들에게 네 공부 좀 해라, 우째 책을 하나도 안 보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신앙의 텍스트인 이 성경을 안 보는

0: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 통독팀이 우리 교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조만간에 또 구약 소선지서에 대한 여러분 특강을 우리 교회가 또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들을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통독에 급급한 나머지 그리고 성경을 내가 목장 보고를 하게 될 때에 몇 장을 읽었다라고 적어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나머지 성경을 굉장히 읽는 자체에 목적을 두고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성경의 의미하는 그 의미를 알고자 깊이 자세히 철저히 이런 부분에 대하여 좀 약해진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누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기 위하여 나온 새 가족도 제일 먼저 읽으면 제일 이해가 빠르고 정확하게 철저하게 알 수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일생을 예수 믿었지만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한 번도 읽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른다. 통독팀은 하지만은 성경은 10독도 하고 20독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근원부터 철저하게 내가 알지 못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성경 통독의 별책으로 이런 누가복음을 한번 읽으시면 누가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확 일어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를 잘 모르는 이방인 들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내가 자세히 잘 모른다 내가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읽으면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을 읽으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0: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을 아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마가복음을 많이 참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이루어진 사실 기록된 내용 그리고 이 누가가 잠시 1장 초반부에 4절까지 오늘 설교할 이 내용 이후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자기가 기록할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을 지금 누가는 기록할 작심을 하고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1: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정경으로 이렇게 66권 성경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정경 외에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들어 많이 있었습니다. 외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공회를 통하여 외경은 성경 66권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기독교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알아보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록은 하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그 당시 많은데 3절
1: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0: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부터 그래서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 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태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읽어보면 먼저 적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는 짧게 언급만 하시고 본격적으로 막바로 1장부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 하신 일을 기록했지만 누가복음은 1, 2, 3장에 걸쳐서 아주 소상하게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하여 잉태될 것과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나서 그도 성령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길을 예비하고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일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기록했고요. 예수님이 12살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 아버지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드리러 베들레헴에 올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그때에 12살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

0: 대한 언급도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그 소상이 자체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하여 누가의 성품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누가에게 이 말씀을 적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대단히 굉장히 성격이 꼼꼼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같이 성경 속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정독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그렇습니다. 500페이지짜리 책들도 저는 딱 들기만 하면 3일 만에 다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짜리 책을 신대원 교수님들이 비평하고 서평하고 요약하라 이런 숙제 과제를 내주면 저는 일주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 정도 저는 뭐든지 빠르게 속독을 하는 편이고 그래서 성경 읽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놓치기 쉬운 접속사 그리고 접미사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한 음절만 빠뜨려도 내용이 빠뜨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오해스럽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오히려 통독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실수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누가복음 많이 여러분들이 안 읽으셔도 제가 누가복음을 언제까지 몇 번이나 설교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설교만 자세히 들어도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은 완전히 통독할 수 있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은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은 자 고린도후서 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0: 고린도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고린도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상식적인 거죠. 이건 또 진리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은 고린도서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 형태로 적은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 아니겠습니까? 이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누가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게 되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에게 칭찬받은 문제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다. 그래서 교회에 진행하는 모든 일에도 관심도 없고 전도에도 참석 안 하고 목장도 관심도 없고 예배만 드리면 막 그냥 지하로 내려가서 쏙 가서 사람들과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사람도 없이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여러분 이게 바른 신앙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균형 있는 믿음 생활, 정확한 믿음 생활은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어나가야 되고요. 둘째는 옆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지어가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 사람과의 수평관계 가 잘 이루어지게 되게 될 때에 십자가의 완성이 그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0: 각하라고 하면 방금 이름이 소개된 3절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데오빌로에게 지금 누가복음 누가가 이 개인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 문체를 누가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데오빌로는 그 당시에 실체 인물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신자가. 그런데 데오빌로로 가는 사람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 중에 상당히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데오빌로의 복수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칭하여 데오빌로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데오빌로는 그 당시 형식적으로 빌어서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빌려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데오빌로 대신에 여러분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0: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면 됩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운동명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여러분, 특정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편지 형태의 글을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누가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굉장히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에 철저하게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부터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가지고 누가복음을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주셨던 이 말씀, 이 방법대로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의 복음서에 네 군데 다 나오는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복되는 복음서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도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요, 누가하고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가가 더 자세히, 더 분량도 많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정독을 해보게 되게 되면 누가복음의 의미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자기 이야기를 지금 적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졌는가, 전도자 그리고 이 선교 활동에 대하여 누가가 다른 사람의 행적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책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성경을 전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경의 내용상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핵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디테일하게, 치밀하게, 정확하게, 잘 파괴, 잘 알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더 철저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 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 알고 싶죠. 예,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수의 사람들은 창세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다 읽지 않고 레위기 좀 가다가 전체 읽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수십 독을 한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 400독 정도를 성경을 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를 원치 않고 읽는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읽은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교회에 처음 들어온 새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성격의 철저한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자리에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될 때의 그 정신, 그 마음은요, 처음에 철저함입니다. 철저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강 알고 예수님에 대하여 대강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철저한 그 내용을 새가족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기록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잘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건도 철저하게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게 될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도 성령으로 잉태된 여러분 이 저 세례 요한을 쭉 열어들고 세례 요한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다 훨씬 자세히 철저하게

0: 예수님에 대하여 파헤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다면 철저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년을 함께 살아도 나는 내 마누라 속마음을 모르겠다. 70년을 같이 살아도 나는 내 남편 무슨 생각을 저 사람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래 되면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 몰라. 그러면 거리감이 느껴지고 하나 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몰라. 철저하게 몰라. 대강 알아. 대강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한 그 깊한 그 죽음의 고난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심정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대강 알아가지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하여 철저히 그런 기록하기 위하여 애썼고 수신자들에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초를 잘 다지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이 쑥 높이 자라게 되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누가는 정확하게 여러분 자세히 조사하고 여러분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는데 이게 누가에게 굉장히 복음 구원의 시작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어디 있노? 성경 읽으면서도 저 통도사 주지스님을 제가 이 오래전에 한 20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 통도사 주지스님이 성경을 그때까지 자기는 200번을 읽었대요. 200번을 성경을 읽었는데 안 믿어지는 거라요. 못 믿는 거라요. 왜 그렇게 읽었기에 안 믿어지고 못 믿어졌을까요? 대강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이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200번을 읽어도 성경을 처음 한 번도 읽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자리에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세히 처음부터 조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실에 입각한 지난 200여 년 전부터 누가복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정확하게 사건에 대하여 기록되었는지 당시 모든 상황을 참조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소설이 아니다. 누가복음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기록하신 분은요 누가의 손을 빌어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는 스타일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잘 적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펼쳐보게 되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예수님의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과 그리고 고난과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그 과정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누가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전 미술이라든지 고전 음악 이거 있지 않습니까? 뭐 베토벤이든지 렘브란트라든지 음악가나 미술가들이 그 자기들이 이 작곡한 그 곡 저는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잘 몰라. 베토벤이 만든 음악인지 아닌지 한두 곡밖에 몰라. 그런데 여기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음악을 전공한 저희 집사람은 저거 베토벤 곡이다. 저거 누구 곡이다.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이 성경을 얼마만큼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정확하게 차례대로 질서 있게 적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철저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여러분 기회로 삼고 한번 일부러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1: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0: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특정인 누구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대강 알고 있잖아. 대강. 철저하게가 아니라 대강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성경 말씀을 대강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강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위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이번 기회에 누가복음 설교만 매주 제가

0: 언제 할지 예고를 잘 안 합니다. 내고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대강 알고 있는 거기에 더 확실하게 알게 하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고 말씀이 여러분 변화시키는 역동이 있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강 알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도 입혀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삶의 문제 해결의 응답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위에 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더 확실히 알게 되므로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고 일평생 여러분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대강 믿고 대강 알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게 함으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변화되는 만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나중에 더 많이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되고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2771번 김해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봄전달 접어서 전부여 오지 없어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합니다. 눈물로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며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불만과 복수심 살아올 때면 주님 앞에 나와 전부여 오지 없어서 이 찬송으로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을 못 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접하면서 나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인간으로 새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권능을 받아 주님께 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리고 이미 응답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오늘도 고향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북한이 고향인 리영희 자매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간절한 마음과 함께 오늘의 이 찬송 올려드릴까요?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전심어린 가사기를, 그런 고백이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의 찬송가가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릴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북한이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리영희 자매 선곡과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치유하는 교회 학예 부흥성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오메가 처치 황성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2289-53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성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두려운 밤이 지나고 아침을 알리는 동이 터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낙담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또 버티기 어려운 다리에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닐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 절망의 늪에 빠져 한탄하기보다 우리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쉼과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곳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영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절망 앞에 설 때 우리는 대부분 당황하는데요. 어느 철학자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규정했는데요. 이 절망적인 상태보다도 더 절망적인 것은 바로 절망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절망하지만 않으면 여전히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의 밤에도 노래할 수 있죠.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 들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영육간에 치료도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회복하고 계시는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서 신청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또 아름다운 이야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신은미가 찬양합니다.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이 깔맨의 음반에 실린 찬양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요, 엠프렌즈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아이의 목소리로 흥겹게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아침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영훈의 은총 입어 조수아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으시면서 절망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함이 계속해서 여러분 있는 곳에 머물길 원하면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생각나실 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는데요.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362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6학년 성도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요즘 새벽 기도회를 오기도 하고 자주 교회 가는데 너무 교회가 좋습니다. 하시면서 임재 찬양도 신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5297번님께서는 선한 능력으로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0069번님께서는 요즘 병원에서 일하느라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또 바쁘다는 핑계로 또 찬양을 잘 듣지 못하셨다고요. 또 제가 라이브로 부른 은혜 찬양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찬양한 은혜 이 곡을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8845번님께서도 은혜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곳곳에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은혜 찬양 이어서 또 선한 능력으로 또 다양한 신청 찬양들 계속해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위로의 찬양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오늘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것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으면 이 절망의 밤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건지심연 경남산심연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경에서 배우는 사명의 기초 다섯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사명을 성취할 때 우리는 가장 큰 만족감을 느낀다.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사명은 발현된다. 사명을 받았음에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비처럼 하나님을 만난 바울, 또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요셉, 모두 같은 사명자라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지켜나가고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명자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의 찬송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83편 함께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혜 말씀 시편 8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무엇인지 깨닫고 충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디지털 디톡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온갖 정보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뇌에 휴식을 주려는 노력인데요. 어쩌면 우리의 영혼도 세상의 염려와 비교, 불안의 소음에서 벗어나는 영적 디톡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밤 세상의 모든 전원을 잠시 끄고요. 오직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이윤화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영적 디톡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도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같이 사는 분께 잔소리를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이 스마트폰, 뭔가 세상의 소리들을 놓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방송하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서 이 시간이 참 감사해지는 요즘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더 라이트 워십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진아님의 내가 매일 기쁘게.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두 곡의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 내가 매일 기쁘게, 두 곡의 찬송가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웨이메이커란 찬양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번안되어 있는 찬양인데요. 꽤 긴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만들어내실 주님을 신뢰하며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FEBC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관리인이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물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이미 여러분의 돈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시므온을 데려와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관리인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며 그들을 편히 쉬게 해주었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식사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정오에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가져온 선물을 펼쳐놓았다. 요셉이 집에 오자 그들은 가져온 선물을 그 앞에 내놓고 정중히 머리 숙여 절했다. 요셉이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전에 너희가 말한 연로하신 너희 아버지는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느냐? 그들이 말했다. 예, 주인님의 종인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주 잘 지내십니다. 그러고는 다시 정중히 머리 숙여 절했다. 그때 요셉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곧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물었다. 전에 너희가 내게 말한 막내 아우가 이 아이냐? 그러고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빈다 하고 말했다. 요셉은 자기 아우를 보고 감정이 북받쳐 울음이 터져나오려고 하자 급히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다. 그러고 나서 얼굴을 씻고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상을 차리라고 말했다. 요셉은 따로 상을 받았고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끼리 식사하도록 상을 차리게 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먹지 않았다.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역겹게 여겼기 때문이다. 형제들이 안내를 받아 안고 보니 요셉을 마주보고 맞이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으로 앉게 되었다. 형제들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의아해하며 놀란 눈으로 서로 쳐다보았다. 요셉은 각 사람이 먹을 음식을 자기 식탁에서 형제들의 접시로 나르게 했다. 베냐민의 접시에 담긴 음식은 다른 형들의 접시에 담긴 음식보다 훨씬 많았다. 형제들은 요셉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셨다.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지시했다. 저 사람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식량을 채우고 각 사람이 가져온 돈을 자루 맨 위에 도로 넣어라. 그리고 막내의 자루 맨 위에는 식량값으로 가져온 돈과 함께 내 은잔을 넣어두어라. 그는 요셉이 지시한 대로 했다. 동이 트자 그들은 배웅을 받으며 나귀들을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도시에서 얼마 벗어나지 못했을 때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다. 그들을 뒤쫓아라. 그들을 따라잡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다. 점을 칠 때 쓰시는 잔이기도 하다. 이렇게 괘씸한 짓을 저지르다니 하고 말하여라. 관리인은 그들을 따라잡고서 이 모든 일을 그대로 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43장 23절에서 44장 6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1: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3: 진주 FM 92.5MHz
2: HLDD
4: 극동방송에서 11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론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꿀이 달다고 설명해 봤자 한번 맛보는 것만도 못합니다. 오늘 밤 그 선하심을 맛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브루클리어 투워드와 브랜든 레이크가 함께한 Honey in the Rock 들으셨습니다. 맛보다 라는 표현이 참 감각적이죠.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음미하는 겁니다. 천천히 제대로 느끼면서 먹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압니다. 그분이 선하신다는 것도 알고 신실하시다는 것도 압니다. 교회에서도 배웠고 성경에서도 읽었고, 근데 아는 것과 맛보는 건 전혀 다릅니다. 맛본다는 거는 직접 경험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실제로 어떤 건지 느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맛보아 알라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즉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한 입 먹어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맛본 사람은 압니다. 그 맛을 다시 찾게 된다는 것.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선을 행하면서, 윌러브의 아름다운 나라, 플랜팅 월십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시 볼드윈의 Thank You Jesus, 코디 카른스의 From Foundation, 그리고 체리티 게일의 Cleansed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어쩌면 맛을 본다는 건 사실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처음 먹어보는 음식 앞에서 누구나 조심스럽기 마련입니다. 이게 정말 맛있을까? 아니면 나한테 맞을까? 망설이곤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믿어도 될까? 기대해도 될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한번 실망했거나 아팠던 기억이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확신합니다. 맛보아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마 이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의 확신이 아닐까. 그는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걸, 그분께 피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맛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선하심을 정말 맛봤으면 좋겠다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영은의 쉬이 기대어 말하진 않을래요. 오래부의 서로의 곁이 되어. 조이슬의 우리들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느 날 매우 만족스러운 식사를 했습니다. 왕은 큰 상을 주려고 요리사를 불러서 칭찬했어요. 그런데 요리사는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따라 유독 재료가 싱싱했습니다. 저보단 식료품점 주인에게 더 큰 공이 있습니다. 주방장의 말을 들은 왕은 식료품점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도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걸 정 가져다만 팔았는 걸요. 진짜 공은 농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번에 농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농부마저도 자신의 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저 땅에 씨앗을 심고 거두기만 하는 농부입니다. 주 하나님이 좋은 햇볕을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서 좋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일을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을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감사의 제목은 넘쳐납니다. 누구보다 헌신했음에도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루는 모든 일은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박주옥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은 왕이 상을 주려고 요리사를 불렀고 근데 서로의 공이 안 오고 결론적으로는 주 하나님이 좋은 햇볕을 주시고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농부의 믿음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도 얼마 전에 입사한 지 몇 주년 되는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저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몇십 년 그 똥방송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고요. 또 나와 함께했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저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더라고요. 뭐 기도해주고 또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었던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말씀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눴던 동역자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좀 감사의 표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소소하게 제 감사를 마음으로 표현해 드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좋았고요. 또 그 감사의 표현을 받았던 동역자들도 참 기뻐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앞으로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영국의

홍사고요. 유명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해 이런 말씀하셨죠.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내가 주변에 있는 소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여러분과 나눴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함께하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는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여러분의 이야기, 감사 제목 또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이 찬양 저희가 빼놓을 수 없죠.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저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 들썩.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은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모두 함께 따라 부르셨죠?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까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 다시 한번 좀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실 감사 10계명을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지막 10계명입니다.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에 빛을 주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것에 작은 것부터 내 주변에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주님은 우리가 작은 제목의 것을 감사드릴 때 감사의 큰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

는 진잼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이 사역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일상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산골짜기이든 강가든 바위 틈 사이든 자갈밭이든 그곳이 어디든 꽃은 뿌리를 내리고 활짝 피어납니다.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강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강요하거나 드러내지는 않지만 고통을 딛고 아름답게 피어나 향기를 전해주기에 꽃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겠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이러한 꽃을 닮은 듯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순종과 사랑 그리고 용서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지금 시작할게요.

하은의 샤론의 꽃 예수로 달빛가스펠 오늘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구원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Above All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영주의 예수 사랑하심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다윗의 노래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선의 소풍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원드 패밀리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달빛 마을의 예수 예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문소아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정혜산 천민찬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TG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리디머 프레이즈의 두려워 말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근 탈북한 가족들과의 연락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한 가족들에게 심각한 통제와 또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여 탈북한 가족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을 때 가차없이 또 비난을 하거나 행여 서로가 다칠까봐 매몰차게 또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우리 민족이 가진 이 아픔들 언제쯤 치유할 수 있을까요? 새롭게 태어난 이런 이산가족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 출신의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국군포로나 납북자 가족들도 생사 여부조차 알 수가 없어서 오늘도 눈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또 그들을 기억하며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의 이야기 전해드릴 거예요. 잊혀져가는 이름들 오늘 2부 만나보실 텐데요. 김국기, 김정욱, 최춘길 선교사님 그리고 또 억류되어 있는 탈북민 출신 우리 국민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가족품으로 돌아오고 또 가족의 그 아픔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0: 극동방송 북한인권 특집 다큐멘터리 잊혀져가는 이름들 2부 잊지 않고 기다립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음껏 들이켜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태어난 순간부터 자유의 공기를 마시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그런 이들에게 자유의 호흡을 불어넣고자 본인의 자유마저 한순간에 박탈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한국 선교사 3명,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한국 국적 취득 탈북민 3명,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니 눈물만 납니다. 당신 소식이 끊긴 지 8년이라는 시간이 됐네요.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당신 7순인데 뭐 함께 마주하고 싶습니다.
0: 올해 3월 김국기 목사의 부인 김희순 사모는 살아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국기 목사는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다 2014년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다음에 북한은 간첩죄와 국가전복 음모죄 등을 적용해 김 목사에게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합니다. 북한의 최장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 김 선교사 역시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돌보다 2013년 10월 북한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이듬해 국가전복 음모죄와 간첩죄 등의 혐의를 뒤집어 씌운 북한 당국에 의해 무기노동교화형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국가를 포함한 여느 국가를 떠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가진다. 유엔총회 채택 세계인권선언 제13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북한에 들어가게 되었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자유를 상실한 채 그곳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억류자라 부릅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는 여전히 김정욱 선교사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동생이 억류된 지 올해가 10년째입니다.
3: 지금 제일 듣고 싶은 것은 건강하게 일단 살아있다는 생사 확인의 문제죠. 생사 확인과 이런 이제 소식들을 들으려고 여러 다방면으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한테도 편지도 쓰고 또 유엔 인권 북한 거기 삶을 보고하는데도 편지도 전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편지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일단은 닫혀 있으니까 생사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게 되고 그 힘이 실리는 부분들이 미약하게 나타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0: 김정욱 선교사가 억류됐던 당시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강대강 대치 속에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과 대북 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실무자 접촉 제의도 거부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남북관계에 냉전시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4: 냉전시대 때는 싸워서 이기겠다는 논리가 있는 반면에 탈냉전시대에는 서로가 대화, 교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식이다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대립 대결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적대관계의 최정점에 우뚝 서 있단 말입니다. 대북 간, 대남 간이 변화되지 않는 한 풀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0: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관계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도 해결될 거라는 기대 또한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북회담에서 억류자 문제는 끝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하루같이 동생을 기다려온 김정삼 씨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를 가장 실망스러웠던 때로 꼽습니다.
2: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그 역사적인 일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나도 많은 기대를 하고 이분에 대해서 동생이 석방되는 그러한 놀라운 또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기대했던 부분이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버렸고.
0: 대화 국면이 조성됐던 2018년 6월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억류 문제를 제기했고 북한은 검토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북한은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 김상덕 교수, 김학송 선교사를 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맞춰 억류자 석방이라는 선물을 안겼던 셈입니다.
5: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반공화국 적대 행위를 감행하여 우리나라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들을 석방.
0: 미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사실을 이용해 북한은 억류자 석방을 조건으로 정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왔습니다. 북한에 1년여 억류됐다 극적으로 송환된 김학송 선교사도 북한의 이런 속사정을 경험했다고 증언합니다.
6: 북한에서는 체포한 이유는 인질로 잡은 거죠. 인질로 잡고 조사하다 보니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안 받았다고 저는 추리한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북한 헌법에도 그렇고 북한 체포단 중에서는 외국인은 다 재판받았습니다. 유독 저하고 김상덕 교수가 재판 안 받았거든요. 근데 처벌 안 받고 이렇게 석방됐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1차 회담의 어떤 인질로밖에 추리할 수가 없습니다.
0: 이는 이른바 인질 외교로 불리는 전술이라고 전원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박사는 말합니다.
7: 인질 외교를 하게 되면은 상대 국가가 어떻게든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자국민이 억류화되면은 이제 그 나라와 외교관계 없더라도 관계가 나쁘더라도 어떻게든 교섭에 응하게 되는데 북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0: 미국과의 그런 이제 대화라든가 교섭을 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게 사실은 수반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그 미국인 인지 사건이 발생했던 거고.
1: 자국민 송환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루어 전 대통령이 포함된 방북 특사를 파견하거나 대북경제 지원을 제안하며 북한 억류 국민을 석방시킨 미국 정부의 전례는 더 있습니다. 2010년 8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방북해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씨와 함께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2009년 8월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두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를 자신의 전세기에 태워 미국에 돌아갔습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의 세 가지 석방 조건을 제시했다고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베드로 목사는 전합니다.
2: 북한 당국이 유나리 로라링 두 기자를 석방해주는 조건으로는 북한의 적대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admit, 그리고 공식 사과라는 apology, 그리고 사면을 부탁하라는 amnesty, 그래서 이 3A 조건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이 배경에는 또 가족들이 석방을 위한 노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밑 접촉을 했었던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고위급을 파견하는 임무를 북한의 그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지목해서 보냈는데요. 바로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죠. 이런 모든 조건이 맞아서 석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 교수는 동상이몽으로 남아 북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3: 북한과의 어떤 외교 의전에서 격식이나 맞지 않지만 자국민을 보호하고 송환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관례를 굽히고 직접 뭐 클린턴 대통령 등 고위급 인사가 평양을 방문해서 자국민을 송환해온 관행을 만들었고 북한은 이제 그걸 통해서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했고 굽혔다라는 이제 선전을 하는 뭐 양측이 동상이몽이었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미국이 자국민의 인지를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1: 한국계 미국인으로 2012년 11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뒤 석방된 케네스 베 선교사의 경우 미국의 자국민 송환 우선 원칙을 북한이 인질 외교로 활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전복 음모죄로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선고받았던 케네스 베 선교사입니다.
4: 저에게는 이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가장 높은 죄를 대명으로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특별히 미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교화소라는 데를 가게 됐고요. 교화소를 가게 되면서 한 2주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가 저를 찾아와서 왜 미국 정부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왜 빨리 데려가지 않느냐. 미국 정부가 움직였을 때 그것을 특별 사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장관급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와야 해결이 될 것 같다는 뉘앙스와 힌트를 많이 줬죠.
1: 북한이 그를 억류한 것은 그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케네스 베 선교사는 2010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북한 관광 전문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 관광객을 인솔해 북한을 방문해왔습니다. 그러다 18번째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 세관에서 그를 체포한 것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그의 죄목은 국가 전복 음모죄였습니다. 북한은 그에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고 협박했습니다.
4: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이라도 데려 나가서 쏴 죽이겠다, 목을 잘라서 버리겠다, 뭐 여러 그런 협박을 통해서 이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은 더 어렵게 진행 여기 있지도 못하고 아마 어디 교화사 같은 데 가서 더 힘든 환경에 놓아질 거니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냥 말 바꾸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게 너 사는 길이다.

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백서를 써서 저한테 준 거를 제가 다시 써서 시인하는 걸로 그렇게 말을 마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이죠.
1: 케네스베 선교사는 2014년 1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가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한 뒤 735일 만에 북한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949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캐나다 국적의 선교사 임현수 목사도 캐나다의 총리가 보낸 14명의 특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무사히 송환된 바 있습니다. 억류된 자국민의 송환 협상에 여러 차례 성공한 미국과 캐나다. 이들 두 나라의 송환 작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선 국가 최고 책임자가 억류자 송환 문제에 적극 나서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 조찬 기도회 연설에서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3: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메시지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1: 남성욱 교수는 국가 최고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는 여부가 큰 차이를 만든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지적합니다.
4: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나 대통령이 자국민 보호에 나서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동안의 역대 지도자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다고 보지는 않지만 선진국의 지도자에 비교하면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1: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은 미수교국인 미국과 캐나다가 이익 대표국인 스웨덴을 적극 활용한 부분 또한 북한 억류자 송환 문제 해결의 큰 이점이었습니다. 통일연구원 이규창 선임연구위원은 말합니다.
5: 미국 캐나다 시민권자들이 억류되어 있었을 때 제3국인 스웨덴이 가서 접견을 했거든요. 문제는 없냐, 건강은 어떠냐. 용사 접견이라고 하거든요. 북한하고 미국 간의 외교관계, 용사관계가 없다 보니까 제3국인 스웨덴이 대신 가서 접견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석방을 할 때는 미국의 특사들이 가서 데리고 나왔지만
1: 케네스베 선교사의 경우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캠페인과 마라톤, 각종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억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고 억류자 송환 촉구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0: 사람들이 기도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서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서명을 해서 이번에는 그런 change.org라는 채널을 통해서 저를 구명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17만 7천 명이 이제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10만 명이 넘어가면 백악관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놔야 된다는, 그래서 2014년도 제가 돌아왔던 그 해에 2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연설을 하실 때 케네스 베이는 풀려나야 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온다는 그런 발표를 당시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특사를 보내게 되는 계기가 되고.
1: 자국민 송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익 대표국의 노력, 그리고 자국민이 송환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국내 여론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북한에 억류되었던 미국인과 캐나다인은 모두 고국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캐나다인들과 비슷한 시기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은 아직 석방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학송 선교사 역시 미국 시민권자로서 북한에서 한국인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고 북한에서 먼저 나오게 된 것이 부끄럽다고까지 말합니다.
6: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니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우리 김정구, 김국기, 최충길 장문서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자란 말입니다. 참 그 미안하고 좀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는 왜 좀 살아남았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북한 감옥에 경험해봤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단 말이에요. 힘든 거야, 감옥에 먹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쌀밥은 쌀밥인데 알아볼 정도 없이 까만 곰팡이나 냄새나고 배 속에 회충이 다

0: 챙기고, 밤에는, 그러니까 자지 못하게 24시간 불 켜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눈 감으면 벌레들이 막, 정말 머리고루 여기 얼굴에 막 들어오고, 막 귀구멍도 들어가고, 정말 말이 아니죠. 그런 데서 1년 동안 있었다는 자체가 기적이고요. 샤워를 안 시켜요, 모욕을. 원병은 나올 때 이미 정신 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감옥에 있어 보니까 이해는 가요. 그런 속에서 정신 분기 안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그거 있는 것이 참 내가 도리어 마음이 아프고 살아나왔던 자체가 그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럽게 생각되더라고요.
1: 이런 열악한 북한 교화소에서 이미 순교한 한국인도 있습니다. 2000년 1월 16일 북한에 납치됐던 꽃제비들의 아버지로 불리던 김동식 목사. 본인도 장애인이던 김 목사는 중국에서 장애인들을 돕다가 탈북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듣고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중국 영길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되었고 사상 전향을 거부해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대표 정배드로 목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2: 김동식 목사님은 납북이 됐을 당시에는 몸무게가 80kg이었을 정도로 건강하고 아주 우람한 체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조사받는 기간 동안에 고문이나 취조 과정에서 음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고 처음에는 음식 드시기를 또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35kg까지 빠져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김동식 목사님 외에도 수많은 몇백 명의 납치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강제 납치에 대하여 대한 언급이 매우 부족했죠. 체계적이지 못했고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우선시하는 정책이 아니라 북한 인권의 공정한 확실한 원칙을 지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 김동식 목사의 경우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북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진전된 소식은 없었습니다.
3: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4: 통일부가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를 다룰 장관직 속에 납북자 대책반을 신설합니다. 통일부는 납북자 대책반 신설과 함께
1: 북한 억류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해온 북한 억류자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희석 박사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5: 누차 이런 북한 인권 얘기를 하고 고위 관리들이 납북자나 이제 억류자 가족분들, 국군포로 가족분들을 계속 이제 면담하는 거는 분명히 좋은 진전이고요. 가족들한테도 희망이랄까 우리 정부가 이분들을 잊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처럼 이런 억류자 사건이라든가 다른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그냥 이제 묻고 가지 않겠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겠다. 그런 이제 시그널을 보낸 거기 때문에 의지를 표명하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진전이라 생각이 되고.
1: 억류자 송환과 남북관계 개선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쉽지 않습니다. 단시간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필요한 건 해법 모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5: 국민이 관심이 없으면은 정부가 무시하도 그만이에요. 올바른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이 그런 식으로 여론이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은 그건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도 그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특히 지금 언론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직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래 어떻게든 이제 그 송환을 받아야 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면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 사람이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는 희망이란 것이 없고 억압, 고통.

0: 이런 것만 남아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곳에 남겨져 있는 2,500만이 전부 다 음유자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출하고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아직 붙잡혀 있다는 것은 전체 2,500만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그분들 생각하면 하루빨리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님은 또 그분들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의 시대가 가까워 왔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기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평화롭고 함께 자유로운 세상을 누리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일이 전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명은 모두 동등하게 소중하며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억압의 고통의 멍에를 헐겁게 해주려는 꿈, 그리고 그 꿈이 처참히 짓밟힌 채 인권유린의 현장에 갇혀있는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호, 이들을 기억하고 응원하며 기다리는 수많은 마음이 가닿는다면 그들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억눌린 그 땅에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은 생명과 자유가 숨쉬는 땅으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희미해 보일지라도 움이 트고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 기록을 세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메가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먼전 20기에 맞먹는 추가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은 종전 합의 후 60일 동안만 허용한다며 이후 새로운 통항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공감대에 도달했다며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국산 이동식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며 중국 가전업체들이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군인 가족들의 장마당 장사와 밀주 생산을 전면 단속하자 생계까지 막고 있다며 현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농촌에 심각한 생계난이 드러났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6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9% 증가한 1000억 달러입니다.

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천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는데요. 글로벌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수출은 전년보다 199.5% 늘어난 448억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월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컴퓨터 수출도 300% 이상 늘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18개 품목이 증가하며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도 나란히 2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넘는 흑자를 기록했으며 상반기 누적 수출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쓰면서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와 연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이른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를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완공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기존 계획보다 최대 7년에서 12년까지 앞당겨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오는 2040년까지 원전 20기에 맞먹는 27.7기가와트 규모의 추가 전력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재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도 필요한 전력 15기가와트 가운데 12기가와트만 확보된 상태이며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약속했지만 발전시설과 송전망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장은 0.01초만 정전돼도 생산 공정 전체가 멈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AI 데이터 센터 역시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장 건물을 먼저 완공하더라도 전력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 가동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발전시설과 송전망을 함께 확충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양해 각서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무상 통항은 60일 동안만 허용된다며 이후에는 새로운 통항 체계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이번 조치는 전쟁 당시 해협 봉쇄로 발이 묶였던 선박들의 운항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인 만큼 통항 방식과 절차는 이란이 결정할 사안이며 해협에 대한 권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양해각서의 5가지 조건이 모두 이행될 때까지 미국과 추가 협상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도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페르시아만에서 발생한 사건들도 종전 합의 위반으로 간주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 해제 이후 약 4천만 배럴의 원유를 판매했고 이란산 원유 가격도 상승하면서 수출 대금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공감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두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으며 양국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의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송환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가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추가 북한군 포로 존재설에 대해서는 현재 포로는 2명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비아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대신 미사일과 핵 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은 결코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는데요.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물론 미래 경제 발전 과정에

제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한다며 에너지와 인프라, 운송, 첨단 제조, 건설, 디지털 기술,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 전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중국산 냉방 가전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랑스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43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프랑스의 냉매 규제와 독일의 소음 기준, 이탈리아의 역사적 건축물 외벽 훼손 규제 등으로 일반 에어컨 설치가 쉽지 않은 유럽에서는 설치가 간편한 이동식 에어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신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패러디 영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5월 중국의 대프랑스 에어컨 수출은 지난해보다 186% 증가했으며 네덜란드와 독일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메이디와 그리, TCL 등 중국 가전업체들은 유럽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 이동식 에어컨 제품은 품절 사태를 빚었고 중고 가격이 신제품 가격을 웃도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늘어난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뿐 아니라 스웨덴과 벨기에 등 북유럽 지역에서도 주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판매 호조를 계기로 중국의 과잉 생산이 아니라 유럽 시장의 실제 수요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서방의 과잉 생산론을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제안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도 기존처럼 시민권이 인정됩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우위로 평가되는 연방 대법원에서도 다수 의견으로 내려졌으며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출생 시민권 유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는 상호관세 위법 판단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강경한 반이민 정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미국 사회 논쟁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군인 가족들의 장마당 장사와 밀주 생산을 근절하겠다며 대대적인 통제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군인 가족이 장마당에서 노점을 운영하거나 밀주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군의 정치적 순결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전면 금지하고 이들을 가족 소대와 가족 지도 생활과의 관리 아래 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발될 경우에는 당사자는 물론 군관인 남편까지 정치적 책임을 물어 정치부 회의에 회부하거나 철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는 군간 아내들이 만든 밀주와 국가 보급용 비누를 판매한 사실에 적발돼 물품과 현금을 모두 몰수하고 무상 거주지 추방 대상에 올린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를 전략 물자를 장마당에 팔아넘긴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군인 가족들은 배급만으로는 식량과 생필품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장사와 부업까지 막으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관들 사이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는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현지에서는 제대로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장사까지 막으면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4명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가족은 약 1년 전 비 때문에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네 아이들이 함께 놀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쓰러져 있는 가족들을 발견해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연탄을 피운 흔적과 가스 냄새가 남아 있었고 쌀 한 톨도 남아 있지 않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농촌에서는 식량이 떨어져 산에서 풀을 뜯어 연명하는 가정이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농사를 지어도 가을에 받은 식량으로 빚을 갚고 나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화폐 가치

가치 하락으로 채무 부담까지 커져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같은 사건을 반동적인 행위로 취급해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새 집을 지어주는 것보다 국가가 걷어가는 식량 부담을 줄이고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생계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3일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2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전 지역이 오전부터 흐리겠는데요. 오후에도 날씨가 흐리면서 약간 강한 바람과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진남포 20도, 양덕 19도, 자성과 강계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진남포 28도, 강계 27도, 양덕과 자성이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시작되겠는데요. 개성에서는 비 소식이 없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과 개성 사리원 2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28도, 장현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턴 북청과 고성,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북청 20도, 고성 19도, 성진 18도, 무산 13도, 낮 최고 기온은 고성 26도, 청진 24도, 북청 23도, 무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5편 16절부터의 말씀, 이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시편 25편 22절까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와 간절함과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이 마음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곤고 환난 마음의 근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박창일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두 곡의 연속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함께 나누었던 시편 25편 16절부터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은 내게로 얼굴을 돌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고충을 덜어주시고 나를 곤경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굽어보시며 내 죄를 모두 사하소서. 나의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소서. 그들이 극렬하게 나를 증오합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당신께 피하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당신을 기다리니 온전함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구원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을 굽어보시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단합으로 기도하셔야 돼. 예수님이 혼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 사람의 제자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어. 한 시간 후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그래, 한 시간 동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다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또 와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 대한민국이 살아야 이웃나라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뜯어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애틀랜타에 가면 제일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 교육관을 짓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커다란 대지가 하나 있는데 유명한 건축회사가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교인들 귀에 들어와가지고 이분들은 백방으로 이걸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뭐 티셔츠를 입고 뭐 악덕 뭐 물러가라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천 명이 모여서 릴레이 기도를 매일 24시간씩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싸우지 말고 금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건축 반대 서명을 한 뒤에 금식 기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금식 기도 시작한 지 일주일 후에 열린 토지 변경 공청회에서 놀랍게도 건설회사에서 타협을 하자고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결정이어서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했던 조지아주 대표적인 일간지 알란테 저널이 기자가 1천 명이 금식한다고 하는 내용을 머리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신문사 저널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건축 반대 표시하는 모자나 티셔츠를 입고 항의하거나 환경오염을 상징하는 죽은 물고기 그림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처럼 싸우지 않고 많은 사람이 조용히 금식기도로 대응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건축회사 측이 교회에 1,800평 40만 달러 상당의 헌금을 무상으로 헌납했고 교회와 콘도의 경계 부분에 60피트의 녹지대를 남겨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개발 규모 대폭 줄이게 되었고 상당한 수 없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는 기꺼운 마음으로 건축회사와 합의를 해줘가지고 아름다운 동산도 있고 건축도 했고 교회 교육관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 신문과 텔레비전의 방송을 통해 미국 사회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고 영적으로 잠든 미국 교회에 도전을 주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0: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국 기도가 우리의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비극 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조국을 위해 금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겁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분단 국가인 남과 북 가운데 전쟁의 아픔과 눈물이 스며든 땅 한반도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역사의 한 장이 속히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릴 텐데요. 조금 전 올려드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찬양에 이어서 올려드리는 찬송은 하나님의 진리등대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입니다. 찬양 후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찬양의 한 소절 이어집니다.

0: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전에 주님을 비방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남은 인생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이 길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지금이 말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게 전도 복음을 많이 전하겠다는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살아계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1: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찬양의 한 소절 그리고 그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있는 고백처럼요. 지극한 그 은혜가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주시리.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 가사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고향의 형제와 자매들도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송합니다.

조성문 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린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라는 찬송 합창단 버전의 찬양으로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의 그 고백들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비록 열매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종과 충성의 이 모든 우리의 걸음들이 생명의 결실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선곡이었어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굳센 믿음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남과 북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소망하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꼬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중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송 드리자.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영적인 복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구하면서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시선과 그 눈물을 구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깨달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매주 이 시간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 저는 1962년 평양에서 태어나 남편을 만나 아들과 딸을 낳고 나름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40세, 남편이 아프면서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살아온 10년 기간, 제일 부러웠던 것은 먹을 것이 없더라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가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을 거지를 할 때 남편들이 손 달구지를 씽씽 끌고 지나갈 때면 내 팔자를 한탄하며 퍼질러 앉아 먼저 간 남편을 원망하며 한바탕 울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요만큼이라도 살게 해준 나라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나라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평양에 군대 보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군대 나간 아들에게서 아프다는 전보와 편지를 받고 면회를 위해 떠났습니다. 한국의 거리로 본다면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갈 거리를 14일이라는 시간을 열차 안에서 보내면서 가진 고생 끝에 아들의 부대를 찾아가던 도중 길에서 군부대 대열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몰골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들의 키는 총대의 길만 하였고 못 먹어 삐죽 마른 얼굴과 작은 체구는 하나같이 영양실조에 걸린 동네 사람들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옷이 사람을 입었는지 사람이 옷을 입었는지 아버지 옷을 어린 아들에게 입혀놓은 것 같았습니다. 군인들의 얼굴은 40세나 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군인들의 등에는 나무단과 삽, 곡괭이, 물통들이 지워져 있었고 한 군인이 여러 자루의 총을 메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대열은 나라의 안녕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의 모습은커녕 완연한 패잔병의 모습이고 농사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의 상태는 길에서 본 군인들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0: 있습니다. 바싹 마른 몸은 머리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갈비뼈를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릎 아래쪽 다리는 모내기 동원 때 얻은 피부병을 치료하지 못하여 독이 오른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고름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충성! 하면서 경례를 붙이며 웃고 있는 아들의 손을 확 부리치고 그 꼴의 충성은 무슨 충성이냐? 나도 모르게 울분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전보와 편지를 보낸 것은 아프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가져온 돈을 바람이었습니다. 군부대 생활의 훈련과 모든 어려움은 견딜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받는 이중적 차별은 견디기가 힘들었답니다. 평양 방어사령부는 90%의 군인들이 부모나 친족의 백으로 온 군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제일 힘없는 과부의 자식이다 보니 뇌물을 상납하지 못하여 중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대한 일을 도맡아 하고 근무는 아들에게 집중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탈피하지 않은 밀이나 보리, 옥수수밥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여 알맹이 그대로 변으로 나온답니다. 그나마 여름에는 두어 번 고기를 먹는 행운이 있는데 더위에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썩어서 변한 처치 곤란한 고기를 내려보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전역을 휩쓸었던 홍역이 군부대에서도 퍼졌는데 우리 아들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찬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 위가 헐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군 복무 기간에 얻은 위궤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군 복무 기간에 겪은 아픔은 우리 아들 한 사람만이 겪는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만의 남녀 젊은이들이 오늘도 이보다 더 열악한 대우를 받으며 18세부터 29세까지 10년간의 청춘 시절을 깡그리 조국에 바치고 몸에 기름기가 쑥 빠진 채 제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더 아픈 것은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우리 부모들 세대가 묵묵히 살았고 우리 세대도 우리 자식들도 대를 이어가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그토록 믿고 살아왔던 조국의 배신감이 들면서 원한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1: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를 나누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평양에서 태어나 온성에서 자란 박혜경 전도사의 두 번째 이야기, 정명주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아픔이 서려 있는 곳, 저 메마른 땅, 북녘 땅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박혜경 전도사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본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본문으로 해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 삶 마음에 참된 평화와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포로된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인데 시편 서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즉 행하는 사람,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점령하면 나의 삶에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 내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도라 생각을 지켜야지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설명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지어진 십자가를

가지고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장로교 창시자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self denial, 십자가를 지는 것, bearing the cross,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이 바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거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컵에 물이 있다는 걸 누가 압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로 물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면 아 물이구나. 이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의 유일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극은 사람들이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절로 딱 우리가 정해서 고백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메시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일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걸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은 당시 잘 나가던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우리나라 국회 같은 기관에서 차세대 그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예수님 사람이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괴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 사람 잡아오려고 고문 들고 가다가 비틀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꾸꾸러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한평생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주님 영광에 살다가 그는 네로 황제 시절에 순교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AD 64년부터 67년 네로 황제가 모든 기독교인을 붙잡아 처형할 때 그때 붙잡혀서 목베임당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생은 너무나 고귀한 일생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가권 13권의 책을 남기고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혼을 나타냈던 귀환적으로 쓰임받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죽음 이후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받고 죽음에서 자유를 받아 우리는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가서 더 이상 우리는 고통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0: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것은 영화로운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입니다. 찬양만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배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주신 천국 소망을 갖고 위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영생 천국에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힘써 주님을 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인생인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는 자만 삼아 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결박에서 포로된 데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결박에서, 저주의 결박에서, 질병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사오니 이제 나의 일생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본문으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새벽 시간,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3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 지역의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모두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신의주와 서울, 대전과 광주, 목포, 제주가 21도, 평양과 개성, 강릉, 대구, 부산, 여수, 포항이 20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춘천이 19도, 청진이 18도, 강계가 17도, 해산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포항이 30도, 함흥과 춘천이 29도, 평양과 개성, 강릉, 광주가 28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해산, 목포가 27도, 신의주와 부산, 여수가 26도, 제주가 25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모두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자.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오늘 나누었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문 중 한 구절인데요. 남과 북의 각각의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 가운데, 복음의 참진리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남고와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정의하고 생각하는 자유의 그 이상의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만이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 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24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레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0: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4장 17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말들을 듣게 되지요. 때론 예상하지도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 중 어떤 것들은요, 듣기에 몹시 고통스러운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우연이란 것은 없는 것이고 그 또한 주님의 허락 속에서 주어진 것이지요. 나의 뜻을 벗어나서 생기는 일에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봐야지요. 겸손하고 잔잔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마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목하며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아픈 말들을 잘 견딜 수 있다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다면 우린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살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말은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아버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나를 도우소서. 점점 타락하고 각박해지는 이 세상을 사는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핍박은 없지만 그래서 유혹이 더 많은 이 나라, 이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권하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 말합니다. 그 말들에 설득되지 않기 원합니다. 모두가 그 길로 가고 나 혼자 예수님의 길로 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세상이 나의 판단을 어리석다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소서. 세상이 나를 연민의 눈으로 볼 때 불안해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명심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세상과 싸울 때 함께하여 주소서.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혼과 생명을 바쳐 당신을 섬기기로 우리는 오래전에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죄짓기가 그리도 쉬우며 당신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그리도 적은 것을 이 시간 당신 앞에서 슬퍼하고 한탄합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일할 마음이 너무도 적습니다. 우리는 노는 일에 너무도 민첩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너무도 게으릅니다. 우리는 자신을 섬기는 일에 너무도 적극적입니다. 우리는 남을 섬기는 일에 너무도 굼뜹니다. 우리는 받는 것을 너무도 열망합니다. 우리는 주는 일에 너무도 마음이 인색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너무도 고상합니다. 우리의 실천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오늘도 수많은 염려들이 마음을 스쳐갔을 테죠. 내가 처한 여러 상황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잘 알지만 그것들에서 놓여나기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마치 하나님을 의붓 아버지처럼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섭리로 우리를 배려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믿으시죠?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지 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 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 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 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 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에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을 통해서도 나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 체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사랑의 언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도 특별한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기에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되었으면 하고요. 안녕하세요. 7월 3일 빛나는 오늘 이혜진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찬송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찬송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FM 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찬송입니다. 찬송 두 글자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44장 3절 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신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 같은 밤을 지나고 생명 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부여잡습니다. 나의 손을 붙들어 이 하루를 온전하게 하소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아버지, 모든 갈망하는 자를 풍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른 땅과 같은 나의 인생에 시내가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소서. 내 삶이 무미건조해질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하는 일이 꼬일 대로 꼬일 때 하늘을 바라보게 하소서. 사는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 아버지를 찾게 하소서. 사막을 푸른 초장으로 만드시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내가 받아 누리는 하늘의 복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내가 그 통로가 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주님의 영을 우리의 자손에게 주님의 복을 우리의 후손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기도 오늘은 이사야 44장 3절 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찬송 두 글자입니다. 8214님도 오늘 사랑의 언어가 생각이 났는데 방송에서 듣고 깜짝 놀라셨나 봐요. 0242님 이 시간 말씀과 찬송 듣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 전하는 바수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구에서 0538부님께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어제 아침 아내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보니까 뇌출혈이어서 시술을 다행히 했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 부탁한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빛나는 오늘 가족들의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0: 어둠이 깊을수록 한 사람의 기도는 위대한 빛이 돼 세상을 밝힙니다. 어머니의 눈물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으로 이 땅을 다시 깨우는 마마클럽이 이제 밀양에서 시작됩니다.
1: 평범한 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가? 무너져가고 있는 자기 삶의 기초를 하나님이 다시 쌓아주시기를 기도했던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격려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2: 하나, 우리는 모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를 품는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하나, 하나님의 몸된 모든 교회, 크고 작은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하나, 우리는 자신이 기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이에게 옮기며 개교회를 위한 기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0: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 시기 7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밀양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길 함께 소망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밀양 마마클럽 발대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찬송 두 글자고요. 샵09 81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해 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를 본문으로 나는 괜찮다 하는 신앙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그 중에 있어서 이 라오디게 교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가장 큰 문제는 미지근함이라는 거거든요. 먼저 오늘 라오디게 교회를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스럽지 않고 세상 가운데도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의미한 그런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말씀해 보면은 주님에 대해서 평가를, 주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루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로 표현하는 아멘이시오, 또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된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라오디게를 향하여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 평가가 거짓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멘이시오다랑 아멘이신 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는 최종적인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내리시는 이 평가는 잘못 보고 내린 평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라는 거죠. 충성되다, 또 참된 증인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창조의 근원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걸 평가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그 평가에 따라서 그 교회를 살리실 수 있는 분도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평가는 주님의 평가가 바른 것이고 그 주님의 평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살려내시는 또한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죠. 교회의 소망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교회의 주권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14절이 강조하면서 그 정확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평가를 내리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라오디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15절, 16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면 뜨거운 물대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고 또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대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데 가장 필요 없는 물, 쓸데없는 물이 어떤 물이라고요? 미지근한 물이라는 것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앙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그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가 바로 너희들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인 무기력함 속에 열정을 잃어버린 그 지속적이고 고정된 상태, 만성적인 그런 어떤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바로 너희다. 그런데 그 너희들을 향하여 지금 어떻게 해요? 토하여 버린다라고 한 거죠. 그 미지근한 신앙을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미지근한 신앙에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신앙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도록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도리어 뭘 가지고 유혹한 겁니까? 해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만 해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 열정과 나태함 속에 있는 그 중간, 적당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유혹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 적당함의 미지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데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 나는 이 정도면 된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예배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열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열정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혼란스러움이 아니에요. 정돈된 가운데, 정리된 가운데, 질서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움으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받기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서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그런 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적당한 믿음 생활에서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적당한 건 없습니다. 도리어 미지근하고 적당한 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 내가 신의 물을 찾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미지근한 신앙의 심각성, 미지근한 신앙의 죄악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살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사라지고 미지근함으로 너희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됨이 사라지고 나의 나약함이 핑계가 되어져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진 않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온도를 체크하시고 점검하시고 미지근한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잘한다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우리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해요. 그 원인은 자기의 만족, 자기 교만으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어떤 영적인 자만에서 자기의 가난과 자기의 상태를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17절 말씀, 오늘 말씀해본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무엇이 없다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라오디게아 지역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있는 곳이 터키의 딱 중앙 부분 조금 밑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이쪽 저쪽으로 가는 중개 무역을 육로로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금융이라든지 은행업이 아주 성황했던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고 또 그곳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검은 양모, 검은 양털이 있었어요. 아주 빛이 반짝반짝 나는 그런 검은 양털이 유명한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고 그로 인해서 의료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던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유명한 곳은 의학이었어요. 특별히 안약이 있었는데 어떻게 뭐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요함들이 부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요함이 하나님 사이와 너희의 사이를 막아버렸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 부자였지만은 실제로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와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뭐요? 가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도시는 부유하고 교회는 부용하고 개인은 부유했지만은 그 부유함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생산하고 좋은 옷을 가지고 입고 다녔지만은 실제로 영적인 영혼의 옷은 뭐요? 벌거벗은 것처럼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린 거예요. 눈을 치료하는 약은 유명했지만은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을 치료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교회가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자신이 가난한 것을 모르고 눈이 멀지만 자신이 눈 멀다는 것도 모르고 벌거벗었지만은 자신이 잘 입고 다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영적인 무지는 자기 만족에서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기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영적인 자만과 또한 육신의 환경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짧은 우리 기독교 역사입니다만은 적어도 이 나라 가운데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에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아니면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부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과 풍요로움을 누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사라지고 미진한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도 나의 영적인 상태가 교회의 상태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삶도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또한 평상의 일상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나라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풍요롭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에 말씀해 보면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먹어서 배부르고 소유가 풍성해질 때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죽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 없이도 농사를 지어서 얻는 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을 짓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뭔가 너희들의 손으로 얻는 것이 생기면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풍요로움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이 죄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잠언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뭐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하기를 하나 달라고 그렇게 잠언에서 말하는 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유하게 됐을 때는 그 부유함이 누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유혹이 되는 거예요. 또 너무나도 궁핍하면요. 우리가 뭐요? 하나님을 또 거부할 수 있는 유혹이 생긴다는. 그래서 뭐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만족하게 없어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풍요 누리는 것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환경은 감사히 사용해야 되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과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물질과 풍요의 통로일 뿐이에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풍요의 주인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이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참 복 같은데 돈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 돈은 복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저주가 될 것이고 경험이 많아서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경험조차도 우리 가운데 교만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교회 역사가 오래되고 교회 가운데 좋은 조직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면 그 전통은 우상이 될 수 있고 그 조직과 프로그램은 성령을 대신하는 영적인 문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간절함이 있는가 또한 상한 심령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내 삶 가운데 미지근함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밑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나의 잘됨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없는 부요함은 가장 깊은 가난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없는 부요함은 진짜 부요함이 아니라 나를 깊은 가난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풍요로움, 부요함이 진짜 부요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부요함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가장 부요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요함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많이 주시면 참 좋겠지만은 내가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모를까 두렵습니다. 또 너무 궁핍해서 내가 하나님 힘들어서 하나님을 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나는 물질과 환경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물이 지나가는 통로는요 항상 충만한 거예요. 물이 계속해서 흐르면요 흐르는 그 관은 항상 물로 차져 있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풍요로움과 그 물질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열정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어떻게 보면 제일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잖아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결론의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버린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나에게 온 너희들 내가 버린다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떠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섯 개의 교회를 살펴봤지만 살펴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저렇게 우리는 저렇게 살고 있어 나는 저렇게 살고 있어 하면서 기쁨을 누렸던 것보다 아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아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시는 것은 버름의 선포와 선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게 하는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뭘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뭐요? 하나님께서 뭐요? 채찍질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기가 다가오거나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마음과 그 사랑하심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을 다시 한번 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겁니다. 열심을 내고 또 회개하라면서 말씀이 뭡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대장을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잖아요. 매주마다 매주마다 아니면 매일마다 여러분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삶의 문의 두드림 가운데 열 수 있는 문고리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지 않으면 그 문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열지 않으세요.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전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순종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는 것은 내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며 교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을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고 열심을 낼 수 있느냐?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안에서 함께 교제되어질 때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을 내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열심을 내야지. 아무리 여러분들 결단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이라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리는 게 마음을 여신 거예요.

0: 아,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내가 하나님 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 이것을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돌아서라고 하는구나. 더 열심을 내라고 하는구나. 아,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뭐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고 봉사가 노동이 되지 않고 직분이 명예가 되지 않고 교회가 종교기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는 봉사는 노동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직분은 명예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종교기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드르심 앞에서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그분과 동행하고 깊은 교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지요. 21절에 보면요. 가장 미지근하고 가장 심각하게 책망을 받은 교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여섯 개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주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굳이 이런 것을 쓰지 않아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버리면 될 그런 교회였지만은 우리가 창조의 근원 되신 모든 회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쓰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기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열심을 품는 자들,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는 내가 승리하여 얻은 앉아있는 그 보좌의 자리에 누구를 앉게 해주시겠다고요? 저와 이 여러분을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처럼 정말 미지근한 신하, 아무것도 칭찬할 것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라. 너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봐라.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그 자리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있었다면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열망이 매일매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기대가 샘솟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샘솟고 전도할 때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샘솟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감사가 샘솟고 영혼을 위하여 섬길 때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그 열정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더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과감히 버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함몰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실패자로 낙인 찍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 여러분을 세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진해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546-5891번 진해웅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0: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1: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한 7월 3일 빛나는 오늘 2부입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찬송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찬송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 받으실 수 있고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 있는데 뭐 저마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특별한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이다라는 어떤 글을 읽게 됐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기에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사랑의 언어라기보다는 우리의 목소리를 통한 어떤 고백이 듣고 싶으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책에서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찬송이라면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찬송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샵 0981번으로 찬송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오늘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신나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찬송하는 날 되었으면 합니다. 3409님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6142님 나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길 그리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457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출석 단어 함께하고 있는 단어는 찬송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극동방송 70주년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 땅 좋은 기별 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 하시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끔 거대한 성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기도로 준비했고 확신도 있는데 환경이 가로막는 순간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 절망의 벽이 역사하심 가운데 어떻게 열렸는지, 그리고 인천 하익동 갯벌 위에 세워진 거대한 안테나가 어떻게 세상의 등대가 됐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때는 1952년, 전쟁의 포화가 여전히 이 땅을 뒤덮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2년째 지속되고 있었죠. 당시 울산중학교 국어교사로 제주

중이던 26살의 석진영 여사는 참담한 시대상을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이 글은 당시 해군 정훈음악대원으로 있던 박재훈 선생에게 전해졌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성도에게 사랑받는 찬송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랍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곳곳마다 상한 심령의 탄식 소리가 가득하던 그때 석진영 여사는 빛을 잃고 길을 헤매는 이들을 위해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며 하나님 말을 바라보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이 절박한 시기에 팀 선교회는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한국 사역을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 8월 말 일본에서 열린 팀 선교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드디어 한국 선교 추진이 공식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 마틴을 팀장으로 문서사역 책임자 케네스 맥버티, 프레드 자비스 그리고 한국 땅을 밟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타마슨까지 실무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2년 10월 4일 팀 선교회 조사팀은 한국 땅 부산항의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날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는 거리는 철시 상태, 서글픈 피난민의 모습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당시의 추석 풍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74년 전 그날의 분위기를 잠시 전해드립니다. 전시하에 맞은 추석 명절 3일, 전성과 동떨어진 부산시내는 거의 철시 상태를 이루고 있고 거리거리에는 노랑저고리, 붉은 치마에 귀여운 어린이들의 웃음 띤 얼굴들이 명절날 기운을 다시 북돋아주어 공연히 피난민들의 가슴을 서글프게 하였는데 그래도 전시하에 맞은 이날 탓인지 지나치게 소란한 명절 놀이 기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길 가는 사람들의 인사에서 명절의 내음새가 풍기었으면서도 이날 그 시간에도 피와 땀을 흘리고 있을 일선 장병의 노고에 새삼스러이 감사하고 은근히 미안한 생각을 품은 후방 국민들의 가슴에는 또다시 내일의 일과 삶을 이어갈 계획에 가득 차 3일 하루는 조용한 가운데 말없이 지냈다. 이러한 분위기에 한국 땅에 발을 디딘 타마슨 선교사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당시 부산에서 세문안교회 피난민 교회를 담임하던 강태국 목사였습니다. 타마슨은 현 부산 대청교회의 전신인 평양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기독공부와 인터뷰를 갖는 등 복음방송 설립을 위해 임시수도 부산에서 눈꼽을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10월 11일자로 공보처 장관에게 설립 청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데 이어 11월 27일에는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처음 만납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공산권을 향한 복음방송 설립 계획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실무적인 벽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1953년 7월 19일자 최신부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뜻밖에도 불허였습니다. 국내 재반 사정이라는 이유였지만 외국인에게 방송 허가를 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전쟁 중 공산권을 향한 방송이 미칠 파장을 우려한 군부의 반대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꿈이 무산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휴전이 선포됐고 1953년 8월 수도가 다시 서울로 환도됐습니다. 타마슨과 강태국 목사도 그 길로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한번 예방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극적으로 허가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날의 예방 이후 사역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황성수 의원을 초대 이사장으로 하여
재단법인 한국보금주의방송협회를 설립했고

1954년 5월 1일 부천군 오정면을 설치 장소로 하여 허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7월 27일 최신부 장관 명의의 정식 허가장이 탐 왓슨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쉽게 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불어, 서울에서의 답보 상태를 거쳐 마침내 받아든 이 종이 한 장. 탐 왓슨 선교사는 그 허가장을 가슴에 품고 북방 지역을 향해 서서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닫힌 북녘 하늘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의 시작은 처음부터 인천이 아니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부천으로 굽이굽이 돌아가는 것 같았던 그 길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인도하심의 과정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참 닮아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도가 막히고 환경이 열리지 않아 절망의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먼 땅 좋은 기별, 지금까지 맹주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방송 70년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져가는 극동방송. 결코 처음이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차근차근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동방송은 7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또한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출석 단어는 찬송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의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4장 3절 4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거든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의 손을 붙들어 이 하루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70년 전에 극동방송이 세워졌고요. 30년 전에 창원 극동방송이 세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복음 전파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빛나는 오늘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썸머 스페셜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무고함을 밝혀주소서. 무정하고 부도덕한 자들에 맞서 나를 변호해 주소서. 이곳에서 이 타락한 거짓말쟁이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했건만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어찌하여 저 포악한 자들 때문에 이 몸 두 손 쥐어짠 채 방 안을 서성거려야 합니까? 주님의 손전등과 나침반을 내게 주소서. 지도책도 주소서. 내가 거룩한 산 주님 계신 곳에 이르는 길 찾을 수 있게 하소서. 예배당에 들어가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을 뵙게 하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하프를 뜯으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평생토록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조상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들려주었습니다. 주께서 사악한 자들을 밭에서 손수 뽑으시고 그 자리에 우리를 심으신 이야기,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새 출발을 허락하신 이야기, 이 땅은 우리가 싸워서 얻었거나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께서 주셨습니다. 환한 얼굴로 즐거워하시며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승리를 명하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적들을 쓸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산산히 짓밟아 버리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망신당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종일토록 활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0: 불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쓸어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양처럼 도살업자에게 넘겨주시고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을 이익도 남기지 않고 헐값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주께서는 거리의 사람들, 불황자들이 우리를 놀리고 욕하게 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고 어중이 떠중이에게 값싼 놀림감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공경에 처하고 수치스럽게 놀림을 당합니다. 비방과 비웃음이 사방에서 들려오고 나를 괴롭히러 나온 자들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대접받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았고 우리 마음이 거짓되지 않았으며 우리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정녕 우리가 악인들의 소굴에서 고문당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었거나 돈을 주고 산 신들과 어리석게 놀아나기라도 했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순교자로 만들고 날마다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되게 할 작정이십니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온종일 주무실 작정이십니까? 깨어나소서 우리에게 닥친 일을 모른 채 하시렵니까? 어찌하여 베개에 얼굴을 묻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지금 우리는 땅바닥에 고꾸라진 채 적에게 목이 밟혀 꼼짝도 못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하러 오소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도와주소서.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43편, 44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2: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 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라합과 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라합의 가정입니다.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두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는 어로움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고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온 두 정탐꾼에게 상천 하지에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분이 하시는 구원 사역을 깨달은 여자가 바로 이 라합이었습니다. 라합과 두 정탐꾼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은 바로 붉은 줄을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아 놓고 이 붉은 줄이 달려있는 집 안에 라합의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을 다 모으고 그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멸하지 않고 다 살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집이 유월절 양의 붉은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 갔듯이 라합을 살려준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 즉 복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즉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이 집을 나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이 복음입니다. 두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붉은 줄이 걸려있는 집은 예수님 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집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방주 안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도피성 안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삽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문설주의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 들어가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붉은 줄이 걸려있는

이 라합의 집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님 밖에는 죄로 인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었고 복음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루시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네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룻은 나오미의 둘째 아들 기론의 아내로서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순수 유대민족이 아니고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지에게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당시 기름진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룻기 1장 4절에 보니 이 모압 땅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두 며느리와 함께 가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희들은 젊었으니 이제 마음껏 자유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의 첫째 며느리 오르발은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여 다시 모압 친정집으로 돌아가고 그의 신을 섬기기로 합니다. 그러나 룻기 1장 16절에서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는 어머니를 선택했고 어머니가 섬기시는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고 보아스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너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보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는 말은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아스는 자기 밭을 찾았던 룻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룻기 2장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보아스가 자신에게 나오는 룻을 쫓아내지 않았듯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죄인이든지 쫓아내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르침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룻기 3장 4절에서 나오미는 룻이 모욕을 하고 보아스가 타작을 끝내고 마당에 눕는 것을 보거든 너는 그의 발치에 누우라고 합니다. 그때 5절에서 룻의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가 가르치는 대로 순종한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나오미는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룻기의 이런 이야기 전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신부된 교회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복음이 담긴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아담은 마귀에게 자기의 생명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던 이 땅의 모든 주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우리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까지 회복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아스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룻을 도와서 보아스의 신부가 되도록 인도하는 나오미는 우리를 도와서 예수님의 곁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복음을 붙든 자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배웠습니다. 마귀에게 잃어버린 축복을 오직 복음으로 회복한 이 룻처럼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 복음 안에서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339-3004 지역번호 055-339-3004번 김해 하늘영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성교회 이채웅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시리라. 당신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신앙이 오래되면 자칫 영혼이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한 것처럼 신앙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당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깨우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합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현재 그 창원 한길교회 김민태 장로하고요. 또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창원남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1: 극동방송국에서는 그 설명을 하자면 아주 역사가 오래고 긴데, 극동방송국이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초창기에 함께 이렇게 설립에 관여했던 네 분 중에 한 명이고요. 그때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 30년 세월입니다.
2: 30년의 시간 동안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신가요?
1: 그 아무래도 이제 그 30년 전에는 우리 경남의 그 보급률이 4 내지 5%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극동방송국을 설립하는 것이 가장 그 긴요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극동방송국을 이렇게 경남에 세워야 되겠다고 그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중앙사와 이제 연결을 하면서 오고 가고 하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저 일을 저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때도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도회가 또 구성이 되었어요. 예, 기도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또 뜻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쁘고 이제 즐거운 일들은 결국 그거죠. 방송국에 관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고, 또 특히 더욱더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사람을 그 하나님께 써주셨다. 예, 그래서 함께 이 일에 동역하게 되셨다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또 그때 당시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리워요. 예, 그 이제 네 분이 이제 같이 했었는데 두 분은 이제 자꾸 하셨고 한 분은 서울 가 계시고 지금 이제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과정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데, 하여튼 전 과정이 저에게는 큰 추억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들이 극동방송국을 설립을 하면서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이제 정관을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그 구성을 하면서, 우리가 초창기에 이렇게 관여를 했다고 해서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앞장서지 말자. 이것만 하고 우리는 물러서자. 도와주고 후원하자. 지원하자. 예,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럼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그 약속은 제가 지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셨고, 특별히 이제 그 다른 지사에도 그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목회자 자문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또 전파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파 선교사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깨미 군단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예, 깨미 군단. 이분들이 정말 그 지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분들과 함께 이 사이에 동

0: 참한다는 이 자체가 제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0: 그건 이제 뭐 딱 하나죠. 우리 극동방송의 이제 모토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표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예, 그래서 영원히 가기를 원하죠. 예, 영원히 가면서 또 그 안에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간들로 삼고 싶다 하는 것이 앞으로 제 목표입니다. 전파 70년, 경남 3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거제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7월 9일 목요일 신현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발대식 7월 9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4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7월 14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김해 함께 가는 교회에서 초청잔치와 부흥회가 개최됩니다. 7월 5일에는 굿네이버스 김수진 씨를 강사로 초청잔치가 진행되고, 7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피종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6217-330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남 요양센터에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요양보호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26-46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 치유하는 교회 학예 부흥성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오메가처치 황성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2289-53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 공동체를 통해 성장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전도단 영어 워십 캠프가 7월 10일과 11일 김해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 및 은퇴, 추대, 임직 예식이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무료로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서포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이실로 권사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 051-255-4105번 미랄선교회 심장재단입니다.

대단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십자가 위에 일곱 말씀 작곡가 찬양사역자 최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복음집회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7월 12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자세한 사항은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경남 서지방주관 평신도 부흥성회가 7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충무중앙교회에서 이기용 총회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6591-059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w@daum.net 메일 주소 feb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 1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왕후 와스디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와스디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받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메대, 그러니까 바벨론까지 다 통일한 최대의 왕이에요. 근데 라이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3년째인데 걱정 없고 전쟁 없고 넘보는 나라도 없고 너무 나라가 부강하고 아주 건세가 대단하고 영광이 대단하니까 왕이 생각해서 180일간의 큰 잔치를 열어요. 그게 보통 잔치가 아니거든요. 바닥을 다 보석으로 깔고 오색찬란한 그런 장치를 하고 의자를 다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마시는 잔은 다 금잔이에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뭐 계속해서 가득가득 준비하고 왕실의 포도주가 최고 포도주인데 마음껏 마시게 하고 그래서 127도의 모든 도지사, 귀족들, 그리고 신복들, 장수들 다 불러서 180일간 잔치하는 거예요. 대단한 잔치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180일 잔치를 끝내고 또 뒤풀이로 7일간 더 하는 거예요. 연장해서 187일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수상궁 그 안에 높은 자 낮은 자 다 이렇게 불러서 마음껏 잔치를 즐기게 했어요. 대단한 일이지요. 그리고 왕비 와스디는 궁궐에서 7일간 잔치는 왕 후궁 그 뒤뜰에서 했고 이 와스디는 궁궐에서 여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해요. 이제 마지막 7일째가 됐어요. 187일째 잔치가 끝나는 날이니까 얼마나 그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왕이 좀 과하게 와인을 마시고는 주웅이 일어났어요. 와, 내가 이 큰 나라 왕으로서 이렇게 걱정 없고 부강하고 백성들이 다 복종하고 세계 최고의 미녀 와스디를 아내로 삼고 내가 참 복이 많다. 그래서 주웅이 일어나서 여봐라 하고 그 어전 넷이 일곱 사람을 불러서는 지금 왕후에게 가서 왕후의 복을 의복을 입고 왕후의 면류관을 쓰고 다 준비해서 여기 나와서 만조백관 모든 백성들 앞에 그의 아리따움을 보이도록 하라. 예. 이제 이 아우스랑은 그 큰 나라 왕이지만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보배는 와스디. 굉장한 여자지요. 여러분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래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와스디 가서 이렇게 한번 돌면 모두가 막 놀라고 와 박수갈지 보내고 어떻게 저런 미인이 있는가 막 그럴 걸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불렀어요. 그런데 왕비가 마지막 날이라고 아마 와인을 많이 마셨는가 봐요. 왕후마마 폐하께서 왕후의 면류관을 정제하시고 오셔서 왕후의 아리따움을 만조백관 백성들 앞에 보여달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잔했죠. 그러니까 또 왕이 자기를 끔찍이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술집 섹시냐? 내가 뭐 모델이냐? 한나라 왕비인 내가 왜 술 취한 남자들 앞에 내 몸을 보여 하니? 못 간다 꼬일러라 아래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왕이 이제 왕비가 아리따운 옷을 입고 빛나는 간을 쓰고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내시들만 고개 숙이고 와. 어떻게 된 건가? 황송하옵니다. 왕후마마께서 오시지 못한대요. 뭐라고? 오시지 못한대요. 뭐라고? 어느 성경에 보면 이 왕이 불이 타서 그게 달했어요. 이 만조백관 모든 백성 앞에 왕의 존재가 얼마나 난처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근데 왕은 자기 혼자 결정 안 하거든요. 자기 주변의 모사들, 조언해주는 지혜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왕비가 내 말을 안 듣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조언한 사람들이, 모사들이 왕의 얼굴이 확 분노로 가던 걸 보고는 폐하, 왕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만족

백관에게 모든 백성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이 다 자기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왕이 기뻐하신다면 오늘로 왕비의 일을 퇴하셔서 다시는 와스비가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찾아 그 자리를 주시는 게 좋을 줄 알아요. 한안금에 오라. 그리고 바로 조서를 내려서 127도 모든 곳에 그것을 알렸어요. 아스디는 그날로 옷을 벗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고 궁궐 밖으로 쫓겨갔어요. 그 나라 퍼스트 레이드 최고의 여인이 내동댕이 처지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남편이 여러분 사랑할 때, 남편이 여러분을 최고로 중요길 때, 그때가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추락하지 않고 계속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Pay the price. 대가를 지불해야 돼. 와스디의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 아름다움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애받는, 사랑받는 여인, 그리고 달콤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와스디가 그 대국의 왕비가 된 것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아름다움은 타고났지만 아름다움을 타고났다 해서 먹고 싶은 거 계속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그런 거 편하게 다리 쩍쩍 벌려가지고 걷고 금 쩍쩍 씹으면서 코 핑핑 불면서 어떻게 그 앙비가 되겠어요? 아름다움을 타고나도 자기를 가꾸고 미용 체조도 하고 자기 몸을 살게 또 품격도 있어야 되고 아주 우아한 여자가 되려고 노력한 거지요. 그러니까 모든 미인 중에 탁월하니까 왕비가 되는 거지요. 노력 없이 그냥 되는 것은 없어요. 제가 골프를 뭐 한국은 못하지만 미국 가면 그래도 하루씩 하는데 골프 잘 치고 싶어서 골프 잘하는 분에게 어떻게 하면 골프 잘하지요? 연습해야지요! 연습 안 하고 잘하려는 거는 가게 가서 물건값 안 주고 갖고 오는 것 똑같다. 도둑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고 어떻게 왕비가 되겠어요? 열심히 안 하고 어떻게 회사에 승진하겠어요?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진급하겠어요? 열심히 안 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번성하겠어요?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성적이 올라가겠어요? 열심히 하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잘 됩니다. 열심히 한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 꿈을 갖고 나가야 돼요.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교수는 사회 각계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한 결론이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적어도 10년, 20년 계획을 세우고 달려온 사람들, 달려온 노력한 사람들. 10년, 20년 블루프린트, 청사진 그려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하루하루 충성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청사진을 그려서 기도하며 열심히 실력을 쌓고 나가야지요. 하루하루 자리에 있지만 꿈이 있어야지요. 꿈대로 사람이 되는데 각 분야의 탑을 달리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세계적인 건축가, 세계적인 화가, 세계적인 전설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쓴 글을 읽고 찡했어요. 사람들이 내 작품 보고 대단하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애쓴 걸 알면 그냥 대단하다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얼마나 이 작품 만들기에 애쓴 걸 알면

미끄러운 채로 수고했다 하지 와 그린 좋다고만 하지 않을 거다. 미국의 농구 황제, 최고의 왕 황제, 그분의 별명은 뭐요? 연습장의 알파 오메가, 연습장의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 별명이 있잖아요. 네. 선수들이 연습 시간에 연습장 가면 벌써 마이클 조던이 있는 거예요. 연습 시간 끝나서 다 퇴장하는데 이 마이클은 연습장에 계속하는 거예요. 남보다 두 배, 세 배 연습하니 황제가 되는 거죠. 어학 잘하는 사람, 아, 저 사람 일본어 잘한다. 와, 프랑스 잘한다. 와, 영어 잘한다. 잘하긴 뭘 잘해요. 피나는 노력을 해서 그만큼 하는 거지. 잠언 12장 37절에 따라합시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잠언 22장에도 자기 일에 아주 스키플, 막 그렇게 노력한 사람은 왕 앞에 서지 낮은 사람 앞에 서지 않는다. 시작할 때 위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시작하면 위대하게 됩니다. 처음에 뭐 할 때 위대하게 찬란하게 시작 안 돼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합니까? 엉망이지. 그러나 계속하면 위대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사업도 해보자 할 때 뭐 시작이 별로지만 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탁월함은 반복하는 데서 나온다. 어학이든 기도든 뭐든 반복하면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도 반복하면 전도 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전도해지 전도 애마추어거든요. 프로는 항상 전도하잖아요. 프로는 항상 전도의 프로가 돼요. 할렐루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고 주님의 일꾼이에요. 어둠 밤 시대리니 우리가 어둠 밤 올 때까지 천당에 갈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자. 해보자.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야 돼요. 와스비가 열심히 해서 자기를 가꾸어서 그 귀한 여자가 돼서 왕비가 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항상 자기 자리에 자기 일에 깨어있자. 왕비는 술 마시면 안 돼요. 그 많은 여인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그 컨트롤하는 주인공인데 자기가 술 마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도 그렇죠. 한 나라 왕이 됐으면 장군들, 귀족들, 만조백관 다 술 마셔도 자기는 절제해서 왕인데 중심을 잡아야죠. 왕이 술제에서 술 기분에 안에 잃는 거죠. 왕비도 술 취했어요. 자기 이성이 흐릿흐릿해져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섹시냐? 내가 모델이냐? 못 간다고. 아래라. 창세기 24장 31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어서 오십시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너무 아브라함의 아들처럼 사랑하고 신뢰해서 귀족 옷을 입히고 다 집안 살림 다 맡기고 이삭만 낳으면 그에게 다 주려고 했는 종이지만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대 열 마리 바리바리 싣고 그렇게 가니 종들이 다 오고 이 사람은 주인 아주 귀족같이 보이니까 라반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그때 34절에 보면은 이 엘리에셀은 I am Abraham's servant.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혀. 결혼한 사람

사람이 아가씨처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빈혈을 찔려요, 빈혈을. 피곤해요. 나이가 40 넘어도 아가씨 하면 예 기뻐가지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신분에 그리고 자기 일에 잠언 27장 23절 24절인가 거기 보면 너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며 너 소떼의 마음을 두라. 따라합시다. 직장에 사업에 깨어있어라. 너 재물이 영원히 잊지 못한다. 면류관이 대대로 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 재물은 면류관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도 보면은 22절인가 거기 보면은 존귀함에 처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존귀가 뭐냐? 부유함이에요. 부자는 존귀한 거고 부자가 면류관이에요. 뭐 자리고 높은 거 이것도 높은 거지만 재벌이 되면 그것도 면류관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다 재벌되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바랍니다. 다 십일조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해서 다 크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너 양떼를 부지런히 살펴 소떼를 부지런히 살펴 면류관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재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잠언 23장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허무한 것을 주목, 허무한 것이 돈이에요. 부, 리치, 리치. 너 어찌하여 돈에, 부위에 그렇게 눈이 멀었느냐. 재물은 스스로 날개가 나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열심히 안 하면 오늘 누리는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신분에 우리 일에 직장 일에 모든 일에 깨어있으리.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3장 27절에 깨어있으라. 저도 제 신분에 깨어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여러분 신분에 깨어있어야 되고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늘 깨워서 자기 일을 지켜야 추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스디는 하루만 자기를 챙기지 않고 깨우지 않고 기본적인 마시고 하다가 다 잃은 거예요. 30년 40년 싸운 것이 한 번 실수로 와르르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높아지고 잘되고 크게 되고 자리가 든든할 때 더 낮아져야 돼요. 왕비가 최고 여인이지만 그래도 늘 겸손했다면 그렇게 험한 꼴 안 당하거든요. 여러분 왕의 모사들이 왕비를 누릴 거예요. 왕비가 콧대가 높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뭐 만나도 아주 이렇게 거만하니까 싫었거든요. 근데 그런 실수하니 한 사람도 폐와 왕비께서 몸이 불편하신 줄 알아요. 그렇게 변호해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난치하다가 안 그래도 미웠는데 오늘 왕비의 위를 폐하소서.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않게 하소서. 모두가 만장일치로 오늘도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그 경비실에 아저씨가 박수만 좀 일하시더라고. 내가 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하니까 힘들어하다가 이해하다가 내가 할 적 없으니까 에에 웃더라고요. 수고하세요 했더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겸손할 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양곡교회에 섬기지만 개척교회 목사님 앞에 내가 정중하거든요. 그리고 돌이 안 날아오잖아요. 돌이 교만하면 돌 날아오잖아요. 난치하면 돌을 맞잖아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할렐루야. 아스디가 좀 겸손했으면 술도 그렇게 안 마시죠. 조심하죠. 내가 퍼스트래, 내 최고다 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

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낮아진다. 어디 가도 내가 제일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높여준다. 할렐루야. 잠언 15장 33절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앞잡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비켜! 저리 비켜 이 교만한 놈아. 여자는 교만한 여자야. 비켜. 그러나 겸손하면 이리와 이리야. 왜? 주님 닮아. 교만은 마귀 닮았어요. 저리 비켜! 마귀 닮은 은수더라. 겸손하면 이리와 이리와. 할렐루야. 내가 겸손해서 인사들이 그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 높여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시편 91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장수하게 하겠다. 만족하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높이고 이름 알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서 어려움 당하면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장수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시편 91편 11절 말씀대로 천사를 파송해서 지켜주시고 내 인생이 어디 갔냐? 나는 하나님만 위해 사느냐?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 위해 살면 하나님도 나만 위해 사는 것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널뛰기예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너도 기회져라. 아닙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니다. 너도 기회져라.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이 하늘을 우르러 기도해요. 아버지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사 이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 영화롭게 되소서. 여기 진리 비법이 있어요. 우리가 영광스럽게 귀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할렐루야. 아스비가 추락하듯이 삼손이 눈이 빠져서 조롱거리 되듯이 삼손이 교만하다 사울왕이 그렇게 망하듯이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와시드처럼 되지 않고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분분초초 아끼며 노력해서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깨워 있어야 돼요. 이번에 서울에 어떤 분이 목사님 좋은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해드리고 오셨습니다. 주여 했어요. 고맙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제 옷이 많습니다. 있는 옷도 충분합니다. 뭐 준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깨끗하고 남에게 신사지지 말고 남 대접받지 말고 남 대접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늘 겸손히 자기 일에 깨어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우리는 부끄럽게 되지 않고 처박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때문에 교회도 빛나고 나라도 되고 하나님 영광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 양곡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산 전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준비하면서 외모 촥 하셨나요? 머리 정돈하고 옷매무새 살피고 표정도 한번 가다듬고. 자, 그럼 뒷모습은요? 자, 뒷모습은 체크하셨었어요? 머리 뒷부분이 눌리진 않았는지, 옷이 살짝 끼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모습인데 우리는 정작 못 보고 늘 앞만 보고 나가곤 하죠. 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을 진짜로 보여주는 건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는 다들 잘 차려입고 웃는 표정 짓고 좋은 말 하잖아요. 신경 쓰면서 보여주니까. 자, 그런데 뒷모습은 그렇지가 않죠. 의식하지 않은 채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납니다. 걷는 자세, 사람 떠난 자리에서 하는 행동, 누가 안 본다고 생각할 때의 표정,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요, 신앙도 사실은 이 뒷모습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 누가 볼 때의 친절, 이런 거 말고 집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운전대 잡았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는가, 손해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서 그 사람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오늘은 뒷모습 한번 신경 써보는 건 어떨까요? 내 뒷모습이 누군가에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는 뿜뿜 브라디오. 저는 이건수입니다.